0: 크게 적혀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 11개국에서 작품 130여 점이 전시가 됐다고 해요.
1: 네, 맞아요. 예.
0: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강렬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1: 네.
0: 일부는 삶을 안무하라.
1: 저는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난해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0: 네.
1: 다행히 회화 작품이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0: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정강자 작가의 명동이라는 작품입니다.
1: 네. 아무래도 1970년대에는 네. 유교문화도 있고
0: 그렇죠.
1: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0: 네.
1: 여성 작가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0: 네.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명동. 70년대 명동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 인파가 떠오를 텐데
1: 네.
0: 그 가운데 굉장히 멋진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신여성의 이미지잖아요.
1: 네.
0: 나팔바지.
1: 딱 바지가 바로 들어와요.
0: 저도 지금 약간 나팔바지.
1: 그러네요.
0: 예. 나팔바지 느낌. 예. 뭔가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1: 네.
0: 대변하는 그림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습니다.
1: 그리고 여성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0: 네.
1: 삶과 예술을 따로 보지 않고 삶과 예술 함께 가요.
0: 네.
1: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사실은 뭐 사회 진출, 사회 활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예술 작품에 뛰어들지
1: 맞아요.
0: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1: 와 이거?
0: 아, 이거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1: 지옥의 문?
0: 네.
1: 이 작품을 제가 보니까 난해했어요. 사실 지옥의 문과는 잘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0: 네.
1: 제 옆에 함께 있는 사진을 봐야 되죠.
0: 아, 이게 같은 작품인 거군요.
1: 네, 세트입니다. 사진이에요.
0: 아, 사진이고
1: 네.
0: 굉장히 많은 어떤 전구와 형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 맞아요. 전기 드레스예요.
0: 전기 드레스?
1: 네.
0: 어머머.
1: 실제로 전구를 엮어가지고 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0: 그러면 여기 사람 얼굴 있네요.
1: 작가가 입은 거죠.
0: 입은 거예요, 진짜?
1: 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0: 감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무게가 60kg였대요. 대단하죠.
0: 왜 지옥의 문인 줄 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1: 그리고 보면은 이 전구가 실제로 켜지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깜빡깜빡한데요. 그때 작가는 약간 죽음이 생각났다고 해요. 마치 전기의자처럼. 그래서 이 줄과 이 전구 이미지를 회화 작품으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구가 켜질 때 사형수가 된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사형수? 아, 그 전기 충격으로
1: 네.
0: 해서 사용이 될 때 그 느낌. 근데 좀 특이한 건 약간 그 전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작가의 표정이 약간 재밌어하고 조금
1: 그러네요.
0: 밝아요.
1: 여기는 또 약간 미소 짓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옥의 문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어떤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인
1: 네.
0: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회화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전 약간 눈동자가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0: 아, 눈동자 같기도 하다.
1: 그죠? 네. 약간 지옥에서 온 눈동자가 쳐다보는 느낌?
0: 맞아요.
1: 방금 되게 무거웠는데
0: 네.
1: 이건 좀 재밌는데요?
0: 일단 우리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윤석남 작가의 작품.
1: 네.
0: 여성 미술가면 한국에선 또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윤석남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고요. 김혜순 씨, 엄마의 식사 준비. 근데 손끝에서
1: 좀
0: 불타오르네.
1: 좀 무서운데?
0: 네.
1: 불타오르는데요?
0: 네네.
1: 여기 약간 렌즈도 너무 오래 돌리셨나 봐요.
0: 연기가
1: 많이 나는데
0: 네.
1: 전 약간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하자면
0: 네.
1: 지옥의 문 옆에 있잖아요.
0: 네.
1: 약간 지옥에서 오신 혼내주러 어머니가
0: 부자고. 근데 여기 지금 김혜순의 시라고 적혀있잖아요.
1: 네.
0: 먹으러 누가 오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전신에 눈물을 칠하고 튀겨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식사 준비하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가장 중심적인 그 당시에
1: 그죠.
0: 성 역할이었죠.
1: 네.
0: 음식을 준비하는데 지금 너무 매워. 손끝도 맵고 눈도 맵고.
1: 다 맵네요. 옷도 매워요.
0: 옷도 맵고. 다양한 실험과
1: 네.
0: 퍼포먼스들이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0: 우먼 파워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또 나와 있는.
1: 근육도 있어요.
0: 근육도 불끈.
1: 네.
0: 아기를 안고 있는 지금 엄마의 모습인데.
1: 아, 그러네. 확실히 이런 전시가 작가들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한 것 같아요.
0: 진짜 개성에 다 다르네요.
1: 이야. 여기 또
0: 야, 이 작품은 진짜 저 멀리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1: 필리핀 작가요.
0: 필리핀 작가.
1: 네, 이멜다란 작가인데 네. 19세기에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맞서 싸웠던 여성들을 기리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0: 네. 제목부터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돌봄을 이끄는 이들의 자매 애를 복원하기. 돌봄, 자매 이런 단어들에서 느껴지지만 굉장히 어떤 여성과 밀접한 단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름일까요?
1: 네, 이름이에요. 보니까 네. 실제로 이 바닥에 써 있는 이름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름을 작성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뭐 티아가, 아루가 이런 이름들, 뮬라 이런 이름들이 보이고요.
1: 맞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여성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네. 이쪽도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뭐 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뭐 그림으로서 또 네. 작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벽에 네. 그려진 거잖아요.
1: 맞아요. 놀랬던 게 네. 작가가 직접 와서 벽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0: 아, 이 전시를 위해서 네. 아픔과 투쟁의 역사를 가졌지만 이걸 그림으로서 또 희망을 또 얘기하고자 맞아요. 하는
1: 잘 보면 또 바닥에 하트도 있어요.
0: 그러네요. 하트 이제 2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
1: 아, 근데 저 딱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네. 관람 지도가 필요하네요.
0: 만 19세 네. 미만의 관람객은 보호자의 관람 지도가 네. 아,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는 왜냐면 예술이기 때문에
1: 그죠.
0: 예, 그렇지만 관람 지도가 필요하다. 섹슈얼리티의 유연한 영토 네. 성과 죽음, 쾌락, 고통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는 좀 금기시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술로서 표현한 장파의 여성 형상 마마 연작
1: 작가는 그런 네.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몸은 뭔가 좀 당당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데 네. 여성의 몸은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터부시 되고 약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0: 와, 진짜 강렬합니다. 일단 네. 색감과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강렬하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어떤 눈동자 아주 독특하지만 네. 강렬한 여성의 어떤 저항정신.
1: 네.
0: 어떻게 보면 입술 같기도 하고 여성의 생식기 같기도 한 저 모습에서 뭔가 사회 분노를 표출하고 그다음에 할 말을 하고 싶은 그다음에 나도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는
1: 네.
0: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작품도 봐라 나는 사랑에 미쳐 날뛰는 오물의 분수.
1: 대단한 작가님인 게 2022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는요 본전시 작가로 참여했어요. 놀라운 게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에서 또 전시했는데 그때 실제로 전시가 됐던 작품이에요.
0: 아, 독일에서요?
1: 네. 이야. 그리고 이 메시지와 멘트들 그리고 오브제들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충격적이라서 네. 당시의 관람객들도 놀랬다고 합니다.
0: 오, 인간의 신체라고 생각했는데 철근이 곳곳에 지금 그러네요. 같이 휘어져 있어요.
1: 마치 인간의 내장처럼 철근 안에 또 튜브도 있어요. 튜브가
0: 아, 호스가 또 있어서,
1: 네, 있어서
0: 혈관의 느낌.
1: 네.
0: 여성의 신체가 참 아름다운데 네. 그 아름다운 신체를 또 이렇게 사진으로 작업한 작품들도 있다. 와, 이 안쪽에 있는 작품.
1: 제가 사실은 딱 보면서 아, 바로 누군지 알겠다 싶었던 작품이 드디어 나왔어요.
0: 맞아요.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몇 손가락 안에 꼽게 될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고가가 아닐까.
0: 아, 그렇죠.
1: 제목이 점의 축적이에요. 쿠사마 야요이 본인을 강박적 예술가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점으로 바꿔버리거든요.
0: 네.
1: 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과 여도 사라지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결국 우주에 흡수된다고 얘기하는 작가예요.
0: 수많은 별빛들,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듯
1: 네.
0: 여기에도 보면 하나의 어떤 세포들이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이 모든 세포들 그리고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이 점 중에 하나가 또 저 안에
1: 그럴 수도 있죠.
0: 우철 씨일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네.

0: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3부 네.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신체, 여신, 우주론. 와. 와. 이야, 굉장히 또 여기도 역시 강렬합니다. 네. 구호팽이 작가의 진화하는 자연 초능력의 역사.
1: 맞아요. 구호팽이 작가는 국내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 작가예요. 네. 이 중간에 있는 게 자유의 여신상인데 네. 좀 뭔가 여신하는 아름답고 우아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성에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몸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파장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 네. 네. 독특합니다.
0: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위와 아래가 여성 얼굴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이미지와는 네. 좀 다르지만 뭔가 자유, 여신 이런 의미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강렬하네요. 야, 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여성 작가
1: 보자마자 알겠네요.
0: 네, 이불 작가의 작품입니다.
1: 맞습니다.
0: 몬스터.
1: 1989년부터 이 몬스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네. 사실 작가는 이 몬스터가 괴물이잖아요. 경계를 초월하는 존재들이 몬스터,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예, 뭔가 괴물의 촉수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불 작가는 이 연작들을 쭉 해오기도 하면서 직접 퍼포먼스를 네. 네, 막 하기도 했어요. 인간의 신체 같기도 하고
1: 저는 볼 때마다 사실은 이불 작가님은 좀 충격이에요.
0: 아 그래요?
1: 놀라기도 하고 네. 사람의 신체로 조각을 하거나 그렇죠.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네. 자세히 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죠?
0: 그 경계를 좀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이미지를 강렬하고 좀 파격적으로 만들어서 또 사회적 통념 관념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색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핑크란 색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색 같기도 하고
0: 되게 예쁘게 핑크는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기에는 이 작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티커의 작품이고 네. 제목이 그리고 자비로운 자가 잠든 내내. 네.
1: 이 바티커는 인도에서는요 거의 국빈급 여성 작가래요.
0: 아 그래요?
1: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작가가 영국에서 자랐지만 사실 인도의 신화, 종교 또 여성의 삶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작품이에요. 네. 인도 여신이 있어요. 친나마스타라는 여성이 여신이 있는데
0: 인도에 신 많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그 친나마스터가 왼손에는 자신의 머리, 오른손에는
0: 자신의 머리예요?
1: 네, 칼을 들고 있는데 약간 보면 지금 칼 대신에
0: 커피잔.
1: 네, 영국식 찻잔을 들고 있잖아요. 네. 저게 또 메시지가 있다고 하죠. 특이한 작품들이 많아서
0: 이야 여기도 지금 굉장히 큰 작품인데 네. 우리나라 작가네요. 김인순 작가의 생명을 생산하는 우리는 여자건을 역시 태아와 네. 내 나무를 표현을 했고요.
1: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0: 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쪽에도 춤을 추고 있고 강인하게 또 그렇지만 펜을 쥐고 있고 네. 아 뭔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의 큰 작품에 모두 표현을 했습니다.
1: 사실 또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일제강점이나 한국전쟁 때도 네. 여성 어머니들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0: 그렇죠.
1: 가정을 이끌고. 네.
0: 이렇게 태아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네요.
1: 태아도 약간 에너지가 넘쳐요.
0: 네. 불끈 주먹을 쥐고 있네요.
1: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0: 네. 거리 퍼포먼스라고 네. 해서 퍼포먼스의 기록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이네요.
1: 네, 맞아요. 진짜 거리 예술처럼 복도에 전시해 놨다는 게 네. 더 의미가 있어요.
0: 네. 이야, 뭔가 메시지를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 작업들도 있고 네.
1: 그리고 1960년대부터 아시아 여성 작가들이 딱 거리로 나와서 네. 예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와 어떤 공간도 허물고 사회 참여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거리가 다 예술, 퍼포먼스의 장이 된 거죠.
0: 맞아요. 사실은 아시아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여성 작가들이 뭔가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네.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거리 퍼포먼스만은 없었겠다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재밌잖아요, 또.
0: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줄 수밖에 그렇죠. 없네.
1: 흥미로워서 또 보게 되고.
0: 그렇죠. 여기도 역시 영상 작품들도 네. 만날 수가 있고
1: 설치미술도 있고 와 저기 되게 특이한 이미지가 있네요.
0: 와 전시실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네. 아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덕분인 것 같기도 아, 하고요.
1: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0: 네네.
1: 중국 샤오루 작가의 작품인데 네. 지금 이렇게 총을 쏘고 있잖아요. 관람객을 향해서.

0: 네. 실제로 1989년에 자신의 작품에 총을 샀대요.
1: 아,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게 진짜 자신의 작품에 총을 빵! 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총알, 자기가 직접 이 작품에 총 쏜 총탄 작품인 것 같아요.
0: 야, 이 작품에 쌓는지는 모르겠지만
1: 거기 지금 중간중간 총탄을 맞은 자국들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러네요. 실제로 중국의 베이징 국립미술관에서 네. 자신의 작품에 총을 쐈는데 나중에 본인이 자수했다고 합니다.
1: 아, 본인이 쏘고 나중에 본인이 자수하고
0: 잡혔다가 석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 뒤에 천안문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또 이 작가가 주목을 받았어요.
1: 지금 눈빛부터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길게 풀어헤친 검은 머리까지 그다음에 관객을 향해 정면으로 총을 네. 들고 있잖아요.
0: 도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깨고 싶었던 것 같고
1: 네,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겠다는 네. 어떤 강렬한 의미 수행해왔던 어떤 억압과 고통을 네.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0: 실제로 깨져 있으니까 확실히 그 의미가 확 와요.
1: 자, 이번 전시의 마지막 주제, 접속하는 몸입니다. 네. 되기로서의 몸, 접속하는 몸인데 뭔가 나와 타인을 접속하다. 네. 결국엔 이제 이 주제를 관통하는, 이 전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0: 맞습니다.
1: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의 좀 무서운 작품인데
0: 섬뜩한데요?
1: 제목이 수업이에요, 수업. 네. 근데 저기 칠판에 데스라고 네. 써있고 진짜 흰 천이 덮여있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죽은 시체인 거 맞죠?
0: 정말 시체일까?
1: 근데 시체에게
0: 강의를 하고
1: 있어요.
0: 질문도 해요.
1: 와, 근데 진짜 시체일까요? 라고 했는데 진짜 시체라고 해요.
0: 좀 무섭긴 하다 근데 네. 진짜로
1: 왜냐면 저기 보세요. 정말
0: 그러네.
1: 이 인간 혈색이 도는 피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약간은 부패된 것 같은
0: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퍼포먼스예요.
1: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흰 천도 덮여있고 네. 근데 그런 죽은 자들에게 계속 말을 시키고 맞아요. 수업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0: 맞습니다.
1: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약간은 충격이기도 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여성 작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과 여, 삶과 죽음 또 어떻게 보면은 나와 타자 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삶.
1: 아,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네. 이게 딱 첫 장면인데 시체들 여섯 구가 놓여 있습니다.
0: 아니 작가의 그 대담함도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0: 대단한데요?
1: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정우는 예전에 KBS 처음 입사했을 때 부검하는 곳을 이제 하나의 그 기자 실습을 하러 갔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근데 시체 한 구를 밀고 나오는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고 숨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섯 구의 시체 앞에서 정말 죽은 시체들 앞에서 선생님처럼 수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진짜 작가 메시지가 경계를 허무는 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일 수도 있겠네요.
1: 완전히 허물었네.
0: 네. 와,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걸 공부하고 올 때 시체라고 써있길래 약간 그런 모형이거나 덤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1: 정말 말이 없는
0: 네.
1: 말을 할 수 없는 시체들을 느꼈고 네. 산자가 계속 말을 겁니다. 지금 이 앞에 네. 헤드폰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자도 이 수업을 들어볼 수가 있나 봐요.
0: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이네요.
1: 약간 좀 섬뜩하긴 하지만
0: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들어볼까요?
1: 진짜로 말을 걸어요.
0: 그러니까.
1: 죽은 자에게. 수업 뒤편으로는 네. 또 강력한,
0: 네.
1: 강렬한 이불 작가의 작품이 이번엔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불 작가는 확실히 보는 순간 아, 이불 작가구나
1: 그러니까요.
0: 딱 느껴지는데
1: 멀리서부터
0: 조금 독특한 작품인 게 이불 작가는 그동안은 사이보그 작품을 많이 발표했는데
1: 네.
0: 여성의 성적 매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어떤 신체의 머리

0: 머리나 팔, 몸을 약간 조립 가능한 기계적 속성으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저도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에요.
1: 사실 사이보그 하면 어떤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여성의 신체를 기계화한,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여성 기계를 인간화한 모습 같기도 하고.
0: 제목이 아마릴리스네요.
1: 아마릴리스는 사실 네. 이게 식물 이름 아닌가요?
0: 저도 맞아요. 들어봤어요. 아마릴리스가 사실은 남미가 원산지인 어떤 수산업가의 식물이에요. 네. 근데 딱 그 아마릴리스보다도 모든 어떤 주제들이 종합이 된 거죠.
1: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몬스터의 느낌도 있고 네. 왜냐면 굉장히 뻗어나간 어떤 촉수. 근데 또 이게 보면 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잔가지의 느낌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인간의 뼈의 형태가 그러니까요.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 같기도 하고
0: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이 딱 메인일 수 있는 게 뭐 자연과 인간, 기계와 어떤 자연, 식물 이 모든 것들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된 거죠.
1: 네, 정말 접속하는 모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이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딱 관통하는 작품을 꼽으라면 이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형태, 종을 다 융합시켜서 인종 왜냐면 하얀색으로 칠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종류, 어떤 인종인지 네. 모르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아예 모르겠네.
0: 네.
1: 모든 걸 이분법적인 사고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작업이군요.
0: 딱 전시의 메인 메시지네요.
1: 네. 접속하는 몸 전시를 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 전시를 기획하신 우리 하계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국립현대미술관의 배명지 학예연구사입니다.
1: 네. 어떻게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2: 아, 최근에 2020년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비서구 여성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국내외 미술관에서 전시회 형태로 비서구 여성 작가들의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하나의 배경이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2000년대 초부터 아시아 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시아의 동시대 미술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두 가지 어떤 배경 하에서 이 전시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1: 네.
0: 타이틀이 접속하는 몸이잖아요.
2: 네.
0: 저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2: 아, 네,
0: 저렇게
2: 네.
0: 지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이 전시가 이제 아시아 여성 작가들의 작업을 몸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전시인데 몸은 사실 그냥 단독으로 서 있는 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어떤 역사나 사회나 환경과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소통하고 접속하는 그런 어떤 몸일 수밖에 없고 네. 소통을 통해서 접속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몸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접속하고 또 연대하고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의 모험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였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를 함께 봤는데 어떠셨나요?
0: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서구 열강에 식민지배 맞서야 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아픔도 느꼈고
1: 그렇죠.
0: 더 힘들었던 여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1: 네.
0: 아, 뭔가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아픔을 겪은 민족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뭉클함과 동지애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술관으로 나들이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디 구경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스토리가 있는 미술 여행 저희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 와 주세요.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릉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디 허허 이거 웬 말이냐.

0: 미친 놈이라 허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며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맹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특근 타다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하게 그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힘이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군의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 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산신진.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구비 만주백간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번째 꽃은 바로 단호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굿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호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굿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 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 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잠 못 자는 소름이 쏙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눌러요.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멋이라고.

개가 곁에 있으며 주

0: 안 굶을 것이요.
1: 제할
0: 축이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통의 멋을 배우고 또 꿈을 키워가는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입니다.
1: 맞습니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의 판소리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발림 하나, 소리 한 대목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본기와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말 그대로 어린 나이부터 우리 음악과 춤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네. 정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데 또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요, 국립 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생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음악의 맑고 힘찬 울림.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판소리 무대를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더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태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아야 퇴짜를 호짜로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탯탯탯 호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엄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아이씨고.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

홍잉 홍잉 허는 소리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의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정말 탄탄한데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일반 중학교 친구들이 국영수와 싸울 때 저희는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고 방과 후에는 창극, 남도민요, 창작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소리가 하나하나 정말

0: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판소리의 매력은 뭐예요?
1: 판소리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재치 있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아이돌 노래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2: 맞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어볼래 진행하면서 국악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1: 네, 아침 연습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침 6시 30분쯤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저희 학교는 전공 시간이 아침에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2: 역시 국립국악중학교답게 미리 와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잠을 줄여서라도.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3: 저희 성악과는 오해가 생겼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약간 안 좋을 때나 꿀물 같은 목에 좋은 간식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2: 목에 좋은 거.
0: 네. 역시 성악을 사랑하는 성악 전공 친구들답습니다. 쉬는 시간도 좀 다른가요?
4: 쉬는 시간도 엄청 바쁜데요. 저희 판소리과 친구들이 기악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타악과 친구들에게 장구나 북 같은 걸 배우면서 같이 국악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2: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국악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국악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나 진짜 멀리서 배우러 왔다는 친구 있습니까?
5: 저요. 저는 청주에서 국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국악중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2: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5: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관련 안내문도 직접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0: 오, 그럼 합격했을 때다 함께 좀 기뻐해 주셨겠어요?
5: 네.
0: 아, 진짜 든든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막상 오니까 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어요?
6: 저희 학교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0: 교복.
6: 처음에는 치마가 조금 길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앉아서 편하게 나비다리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2: 교복이 예쁘죠. 국립국악중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겠다라고 고민 중인 예비 후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 성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우,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다음 무대는 성악 전공 친구의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정가를 전공하는 박시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이곳은 바로 연습실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은 아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후에도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열심히 정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판소리가 뭔가 힘있게 이끌어가는 무대였다면 정관은 뭔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고든 자세와 깊은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한음 한음을 정성스럽게 이어가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답게 판소리부터 정각까지 우리 성악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살아있는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민요 전공반의 윤지은,
1: 이유리입니다. 저희 민요 전공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민요는 한 번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1: 맞아요. 기쁠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서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게 큰 매력입니다.
0: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 저희가 준비한 민요를 들으시면 아마 계속 흥얼거리게 되실 거예요. 민요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0: 야, 미녀 특유의 밝고 흥겨운 매력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같은 성악 전공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에서 몸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 연이어 감상하시면서 우리 춤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팀입니다.
3: 무용은 우리 정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제,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전문성 있게 배우며 각종 공연에서도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미래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무용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풀이와 태평무를 준비했는데요.
5: 살풀이는 마음속에 한을 푸는 춤입니다.
6: 태평무에서는 태평무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역시 무용 전공 친구들이 보여주는 춤의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프리가 뭔가 섬세한 감정을 잘 보여줬다면 태평무는 기품 있고 또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 무대는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 부채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우아하고 섬세한 부채춤 무대 잘 봤습니다. 시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1: 7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 네. 8살에 한국무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2: 꿈을 이루는 순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1: 네, 엄마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처음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야? 진짜야?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네.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게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힘들어하는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2: 그게 엄마 마음이죠.
0: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연하고 얼마나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아까 그 성악과 친구들과도 잠깐 교복 얘기를 했는데

0: 네. 그 시원충으로 교복 입고 다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가끔 길에서 할머니들께서 어디 학교냐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교복은 이래야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2: 안 그래도 예쁜 친구가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0: 아, 그럼요.
2: 자, 우리 시연 친구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식습관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좋아하는 간식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0: 아, 야.
1: 그래서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네. 컨디션 신경 안 써도 되고 공연 다 끝나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오늘만큼 마음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1: 저는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해서
0: 그것도 입맛이 약간 어른 입맛이네요.
2: 다이어트식인데
0: 샤브샤브
1: 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먹기 좋아서 자주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샤브샤브집에도 사실 무제한 떡볶이도 있고 어떤 데는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되지.
2: 그렇구나. 그래요. 시연 학생은 또 무용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정말 함께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무용 어떤 대표로 나왔으니까 반 친구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1: 항상 힘들고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0: 아유 또 어른스럽다.
2: 그래요. 무용과 친구들 보고 있죠? 네. 지금처럼 서로를 응원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멋진 무용인이 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채울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함께 보시죠.

0: 네, 힘찬 기운이 무대 가득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과인데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 전통 국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연주 실기와 합주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발표회와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2: 예. 오,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하네요. 정말 꼭 오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을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3: 저요?
0: 예.
3: 오후 4시 정각이었는데요.
0: 예.
3: 그 차 안은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0: 긴장으로?
3: 네.
0: 긴장감?
3: 네. 엄마 핸드폰에 결과가 뜨기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0: 네.
3: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아, 엄마가 그냥 합격 이러지 않았겠지.
3: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합격!
3: 네. 라고 외치는 순간 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네. 아빠가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빠를 패스하고 아빠 패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아빠도 같이 기뻐하시고
3: 네.
0: 예,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3: 네.
0: 그렇죠?
2: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4: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전공 발표를 하거든요.
0: 네. 예.
4: 근데 그 전공 발표를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대기를 하는데
0: 네.
4: 그때 그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 네. 전공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0: 예.
4: 이제 친구들도 진지해져서 네. 다 같이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0: 얼굴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좀 저거 되게 신기하다 할 만한 그 국악중학교만의 풍경이 있을까요?
3: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여학생들은 디스코 머리를 무조건 따야 하는데요. 금손 친구들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디스코 머리가 뭐예요?
2: 지금 이렇게 한 게 그죠? 한번 뒤돌아 보여줄 수 있어요?
0: 예. 이렇게 땅 머리
2: 이게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0: 아~
2: 그냥 땅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네.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오, 진짜 약간 청담동 샵처럼 원장님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0: 아, 실력 좋은 원장님 앞에 예.
2: 지금도 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3: 국악중학교에 오면은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귀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귀 딱 닫고 마이웨이 해라.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0: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준 군도 한마디 해줘요. 미래 후배들한테. 짧게.
5: 열심히 하십시오.
0: 좋아요. 예. 그럼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죠.
2: 그렇죠.
0: 맞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기악 전공 친구들도 자신만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정말 뭐 성악부터 기악 무용까지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당당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뷰할 때는 뭔가 중학생다운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네. 친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처럼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음악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주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에는 기악 전공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했죠? 우리 학교 기악 전공 친구들은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대금은 청소리와 농음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 몸소리 대금 선조 기대!

젠.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3: 국악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4: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0: 수영복 멋있다. 아,
1: 수영복 챙겼어?
2: 에이, 뭘 수영복을 챙겨요, 형.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나 수영복 챙겼는데?
3: 반바지만 챙겨. 반팔 반바지에 들어가야죠. 뭐.
4: 아이, 와, 갯벌이다, 갯벌.
3: 야, 가서 낙지 하나 잡아가라, 경이랑.
2: 카펫 같은 걸 친환경 카펫을 갈아보죠.
5: 네, 안녕하세요. 출입밴드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추리하는 밴드라는 뜻이고요.

0: 밴드의 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네. 전통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을까? 그것을 좀 나와보자라고 해서 좀 나와도 봤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하게 좀 대중을 바라보고 우리 결을 하나로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야, 이거 우리가 바다가 처음이네.
2: 바람 너무 좋다.
1: 아, 지금 영감이 절로 떠오르겠네.
2: 우리가 첫 번째로
1: 저를 보고 싶다.
2: 와, 아무도 안 믿어.
1: 우리가 처음이구나.
3: 아이, 다들 빠리빠리 와야지.
1: 아, 이렇게 한 팀씩 가는 게 아니야.
4: 설레요.
1: 처음이라서.
2: 견제로 가요?
5: 온다.
2: 누구야?
6: 누구야?
5: 누구야?
7: 여자분.
8: 여성분들이 두 분이 계시네.
9: 저 팀은 남자들 팀인데?
10: 돼지.
9: 아, 꽹가리채가 보이는데? 꽹가리채가 보여.
11: 네 후배들 아니야?
9: 아, 후배들인 것 같은데?

0: 이상 같은 이상 아니야? 이상?
1: 없어요?
0: 이상 같은데?
2: 여성 연인 팀인가 보다.
3: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0: 아, 이상이 왔네.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국악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5: 이상 팀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이상 분들은 10년을 하셨고,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진짜 이거 돈 벌러 왔습니다. 1등 하려고 왔습니다. 네. 1등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0: 어, 악기가 뭐 큰데?
1: 어우, 콘트라베이스.
2: 아우, 무거워.
3: 태현이 형.
2: 저기도 여자 많다.
0: 태현. 곧. 곧꼬리? 곧.
2: 근데 명서 아니잖아요.
4: 명서 맞아?
2: 저 로브 걸친 게 명서라고?
4: 어, 저 꼬불꼬불, 꼬불꼬불.
5: 뒷싸움에서 이겨줄까나?
2: 이겨줄 거야?
5: 근데 이 팀만 안 왔으면 좋겠다, 있어요?
2: 난 이상!
6: 너무 잘해서?
3: 저 있는 거 아니야?
2: 누구지?
5: 누구야?
0: 그래.
2: 어머니!
0: 명서가 올라와야지, 그렇지.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2: 예상하고 있었어.
4: 나는 명서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2: 진짜요? 어, 우린 예상했지.

0: 정서 씨는 워낙 좀 탄탄하게 왔던 부분도 있고
1: 무대를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실력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2: 그 하와이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가수 하시는 분 같아.
0: 아니 뱃살에 묻혀.
3: 뱃살에 묻혀.
4: 사실은 좀 기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5: 여기만 외국 같아.
4: 여기 제주도 같아.
0: 와, 모르는 사람이야.
2: 모르는 팀인가?
0: 모르는 사람이야.
2: 경기다. 경지.
4: 밴드 경지?
2: 밴드 경지.
4: 맞아?
2: 맞는 것 같아.
4: 네,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
4: 네, 그 팀 맞는 것 같아요.
2: 경지 팀입니까?

0: 일단 좀 자신감은 있긴 합니다. 출사표를 던져라. 다른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것에 있어서 좀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 아 진짜?
2: 어? 다예요 이게?
1: 우와. 어? 어 뭐야? 얘 끝이에요?
2: 그럼 한 팀만 더.
1: 내 팀인가 봐요.
2: 아, 빨리 어떡해.
1: 저게
2: 하나
1: 아니네? 하나 둘. 내 팀.
3: 내 팀 맞네.
1: 내 팀 맞네.
2: 내 팀이에요?
1: 몰라. 몰라.
4: 근데 안 올라온 팀들도 한두 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놀랐어요.
5: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네.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1: 너무 아쉽죠.
5: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0: 잠깐만.
1: 파이팅.
2: 차차차차차.
3: 아, 너무 좋다.
4: 자, 우리의 숙소입니다.
3: 이라고 그랬어요.

0: 달려있고 막.
1: 뭐야, 저.
2: 와,
1: 우리 강아지를 데려왔어.
3: 형아, 로고, 로고 오랜만에 보지?
4: 오호.
3: 예준은 이거 처음 보지?
0: 자, 네.
3: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로고였어. 로고.
0: 아, 그래? 근데 왜 이만 빨간색이에요? 어디 뭐? 이마. 이. 아, 어, 이상이니까.
4: 와, 너무 좋다.
2: 오 마이 갓.
4: 와. 와. 귀하다.
2: 이런 데서 살고 싶어.
4: 와, 대박. 아, 대박이다.
1: 영서야, 2층 보러 가자.
5: 아니, 출연 밴드 그 반반인 것 같아.
6: 출해, 출해.
3: 아, 방이 나눠져 있구나. 오.
5: 이게 좋다. 잠에서 불러다니진 않지?
6: 아, 저 구석에 박혔어요.
3: 오, 그만.
6: 구석 숨겼어요. 피자 드시고.
3: 오, 좋은데?
5: 둘이 가가 뭐해. 나 만약에 바닥 걸리잖아?
3: 아니, 바닥은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침대에서 자야지.
5: 아니, 안 돼.
3: 형 바닥에서 자고요?
5: 아니, 침대에서 자.

0: 오?
1: 소리하우스?
2: 소리하우스 규칙.
1: 오? 아침 7시에 기상한다.
3: 하나씩 읽어주세요.
2: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한다.
3: 기상한다!
2: 정해진 트레이닝 일정에 적극 참여한다.
3: 참여한다!
1: 3번 청소년 매일 스스로 함께 축소의 고독을 계속한다.
4: 빨리 봐주세요.
1: 어디 가세요 다들?
4: 4번.
2: 4번 문화 해출을 금지한다.
4: 귤이 일기?
2: 에?

0: 이건 안 되겠는데. 집중 훈련을 위해 합숙 기간 SNS 사용을
1: 금지한다.
0: 다섯 팀 사이의 친목 및 다섯 팀이라고 돼 있네.
1: 그러니까 한 팀이 지금
2: 못 왔어?
1: 못 온 것 같아.
2: 아니면
1: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0: 액션.
1: 아, 야금 소리가 나는데?
2: 왠지 이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멘토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3: 저는 축하 공연 한 팀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4: 미약감, 사람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무섭다 내 쪽으로 오나? 네, 이랬어요.
5: 저는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왜 삼산 씨를 지금 알았나. 너무 좋았고요. MG 국악 세대를 발견한 느낌이 들고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삼산 팀은 굉장히 조금 독특했고 그리고 저희 팀이 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 좀 재밌는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떨어졌나 보다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강당에서 보게 돼서
1: 원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2: 머리부터가 조금 보통이 염색. 아니셔가지고
3: 염색은 어디서 하셨는지
4: 다 SNS 매체에서는 좀 핫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5: 혼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Weapon. Weapon.
6: Weapon. 자, 2차 시련 심사를 통과한 총 5팀 몇 팀? 22명의 참가자들이 이곳 소리하우스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소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네, 먼저 혼자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7: 아니, 성함이 삼산 씨예요?
2: 네.
8: 삼씨.
2: 아, 본명이 아니에요. 네.
8: 활동명이죠.
6: 왜 삼산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2: 아, 저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인데요. 그 해남군 삼산면에서 계속 자랐어요. 근데 그 높은 벼슬 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자기 고향 호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높은 사람 되려고. 오.
6: 네. 오~ 벼슬아치가 오셨습니다.
2: 아~ 네.
6: 자, 우리 뜬구 한번 외쳐주시죠.
2: 삼삼산 삼산. 다시!
9: 저희가 국악하면 이상! 상상극 이상 해볼게요! 국악!
10: 이상!
9: 상상극!
10: 이상!
9: 안녕하세요, 국악 이상입니다!
6: 저 궁금한 게 우리 팀의 강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5: 아, 저희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긍정적인 사고가 네. 저희 팀의 강점입니다.
11: 아, 긍정적인 사고?
5: 네.
11: 아,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5: 긍정적인 사고가 단점입니다. 네.
6: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의 강점이 강한 음직력 있는 사운드다. 예, 무슨 뜻입니까?
12: 저희 연주하는 사운드가 여섯 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좀 강한 파괴력 있는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6: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팀의 레전드 무대가 있다 하셨는데 그 레전드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12: 너목보에서 나왔던 제시의 그 눈누나 편곡해서 불렀을 때가
13: 횟선난 눈누나

0: 음악에서도 에너지가 빵빵 느껴지기도 하고
1: 보컬 분의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2: 강희경님의 팀은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
3: 빌파트 화이팅!
4: 이동준님

0: 이상팀이랑 동지팀 이 두 팀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베테랑들이라서 약간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1: 삼산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산이랑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애매하게 뒤섞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진다면 삼산이 떨어져야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0: 연생 어디?
1: 94년생이에요.
0: 아, 친구.
1: 빠른 91년생인데.
0: 아, 네네.
1: 친구.
0: 아.
1: 오. 자손 통산도 하셨어?
0: 네네. 네. 아, 여기 누나랑.
2: 아, 저

0: 첫 번째 미션 안내. 소리하우스 입성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1: 합숙 1차 첫 트레이닝은 프로듀싱 작곡과 보컬 수업이 진행됩니다.
2: 각 트레이너가 선정한 상위 팀은 다음 날 특별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다음 날 특별한 베네핏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3: 베네핏이 있다고요?
0: 트레이너가 선정한

0: 내 수업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1: 오. 못 잡았는데 오늘.
2: 내일도 순위가 있다는 거. 아.
3: 매일 매일 경쟁을 네. 시키려고
2: 그런 거죠.
4: 트레이닝이라 이게 배움 끝이 없어요 그냥
5: 배움 끝이 없어요
4: 그렇지
3: 어 세팅 다 돼 있어 앞에다 돼 있네

0: 앉아 계셔.
1: 저렇게 옆에서 보고 와 안녕하세요.
2: 오.
3: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1: 들어가자마자 놀래서 뭐 되게 오오만 하고 너무 이게 유명하시고 이게 잘하시는 분이 이게 앞에 서 계시니까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섣불리 막 못하겠는 거예요.
2: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3: 다른 때보다 오늘이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은 미리 다 들어봤어요. 다들 개성이 너무 있고 그래서 오늘 실제 라이브로 듣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할게요.
5: 감사합니다.
6: 기대와 무서움이 있었어요. 너무 신나라면 어떡하지?
7: 노래하기 편하게.
4: 작곡 의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작곡 의도는 우암 송시라 선생님의 시죠.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를 인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블루지한 코드 진행을 사용해서 재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8: 얼마나 긴장될까?
9: 이 곡은 풍년의 어른이라는 곡이에요. 네. 해남에서 농사 지을 때 부르던 그 들소리 노동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년이 왔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되게 마음씨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4: 그러면 노동요를 실제로 부르신 어르신들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9: 맞아요.
4: 드네요. 네.
9: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동영상에 있는 거를 좀 따가지고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0: 아쉽게도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녹음된 것밖에 없어서 조금 막 EQ 아무리 해봐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1: 제가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네, 기대.
0: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0: 어, 굉장히 좋은데?
1: 어? 신곡이 이 노래 불러 포커트리 있네.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2: 톰스.
1: 와.
2: 와.
1: 와. 놀치기 이러면 진짜 미쳤어요.
3: 저는 가수 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만나 뵙기 전에 이런저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왔어요. 보컬적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택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리듬이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세 분이서 입이 안 맞으니까 되게 생각 고민을 많이 해서 가사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들려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좀 천천히 세 분이서 이 정도 박자로 좀 맞춰서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구려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1: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트레이닝이 받는다면 그냥 하염없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3: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1: 네.
3: 원, 투, 쓰리, 포
4: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구려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
3: 조금 더 잡아골라 싸게 게 약간 게 이렇게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4: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구려 자
3: 그 구려도 한번 찍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구려 잡아 이렇게 구려 잡아 이런 거 약간 드드드드 이렇게
5: 이렇게 뒤에 밴딩
3: 해볼까요? 원, 네. 투, 쓰리, 포
4: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구려 잡아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싸
3: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0: 실기 실습 이후로 제일 떨었어.
6: 소리 좋네요.
0: 또 굉장히 좋은데?
6: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7: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6: 보컬의 매력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또 듣고 싶네요.
7: 진짜요?
6: 네.
7: 한번 해드릴까요?
6: 한번 보여주세요.
7: 감사합니다.

0: 그 부분이 특히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잘한다.
0: 네, 진짜 잘하네. 네. 정가의 보컬 특성을 좀 더 많이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지금 손을 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고개라도
1: 이렇게라도
0: 럭키 럭키 이렇게 고개라도 뭔가 좀 그 군무를 만들면 이 후렴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4: 곡구리 분리 팀이 좀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속도다 보니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유심히 들어오면은 어떤 걸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또 막상 무대에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0: 이 느낌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음향적으로 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1: 네. 네.
0: 그러려면 이제 좀 중음대 악기가 제 생각에는 기타로 스트럭 정도 그냥 짠, 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듣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일렉 기타도 가져오고 클래식 기타도 가져오고 통기타도 가져왔는데요.
0: 통기타가 좋아요.
1: 네. 네.
5: 저렇게 많은 고민을 이제 선생님 만나면 나는 뭘 물어봐야지 하고 적어왔던 모양이에요.
6: 헤헤야 절로
1: 외치고

0: 큰일 났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발상이 좀 신선하고 독특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2: 아니죠.
1: 근데 지금 앙상블이 전혀 안 되잖아요 반주랑. 네. 본인이 노래하는 파트에 네.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러나 그래 네. 되나 좀 힘도 좀 적은 것 같고.
2: 사람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시들하고 피곤한 어른이 된단다.
1: 지금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네.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내 음악을 바라봐 보면 어떨까.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이런 부분은
2: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1: 그냥 랩이나 훅 같이 좀 더 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랩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멜로디 부분도 반주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 무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3: 그냥 제가 뭔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커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고 윤일 선생님이 계속 약간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약간 막 이런 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쳐가는 순간이 아니고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오 그렇죠 약간 뺨 맞은 느낌? 약간 정신 차리라고 누가 약간 오 그렇지 경연이지 열심히 해야겠다.
4: 그분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연주와 노래를 꽤나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되게 존경해왔던 아티스트인데 좀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0: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목이 상태가 원래 그러세요?
1: 가사가 어제 바뀌었거든요. 아. 어제 바뀌면서 이제 어감이랑 이런 걸 좀 묻혀 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계속.
0: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루바토로 좀 네. 비트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를 너무 정확하게 딱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 현님의 매력이 좀 덜 사는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셋, 넷!

0: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정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친구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데가 되는데, 전화해서 울기부터 하면 아 어떡하지가 되거든요. 조금 감정적으로 그냥 더 담담하고, 그래서 밴딩도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팀원으로서.
1: 좋습니다. 내년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정체되면 어떡하지?
2: 또 여러 가지 좀 도전들을 하면서 뭐 랩도 섞어보고 발라드도 해보고 아예 전통적인 좀 느낌을 좀 더 강조해서도 해보고 아예 좀 락밴드 같은 느낌으로 샤팅 있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지금 맞추고 좀 찾아가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 정말 제일 좋았던 점은 다섯 팀 모두 다 색깔이 다르고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들을 다섯 곡이나 들어서 대중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앞으로의 음악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등으로 했어요.
1: 훨씬 두껍게 나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2: 네, 훨씬 낮아서 괜찮아.
1: 그 코멘트 받고 점점점 할 때마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나는 네. 좋은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어디 강조할 건지 그리고 어디 약하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만들자고. 이거 네. 진짜 계속
3: 플로우를 계속.
1: 우리는 그거 계속 만들고.
4: 빰빰빰빰빰. 네 마디 후에는 그 다음에 8비트가 들어가는 거.
5: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는 거.
6: 아우트로는 벌스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뻗는 부분 소름 구간을 코러스에 맡겼다는 거.
7: 라이브로 해보고. 그러고서 사운드가 안 나오면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네, 한번 겹쳐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0: 뭐해, 걸?
1: 나? 누워있어.
0: 나 오늘, 오늘 그첫 번째 오전에 했었거든? 누가 오실까 생각하고 갔는데, 윤일상님.
1: 대박.
0: 그 윤일상 선생님 얼굴 보고 1차 멘탈 나가고, 그다음에 그 무대 마이크 세팅돼 있는 거 보고, 2차 멘탈 나가고, 근데 내가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3차 멘탈 나갔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확실히 다른 팀들이 팀이니까 합을 맞춰서 와야 되긴 하잖아. 되게 잘 합을 맞춰서 온 거야. 근데 나만 약간 엥? 엥? 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
1: 아니, 기죽지는 마. 근데 그런다고 네가 팀원을 가질 수 있어? 아니잖아.
0: 뭔 소리야? 진짜 그래서 못했어.
1: 어떻게 들었어?
0: 아마 내 신속평이 제일 길었던 것 같거든.
1: 그래?
0: 근데 그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혹평이었어.
1: 혹평이 전부가 아니야.
0: 아, 근데 오늘은 좀 전부였어.

근데 뭔가 그래서 좀 되게 정신 차려진 건 있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0: 아니 제가 지금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은 평가를 너무 좋게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
1: 나도 그런 느낌.
0: 그 다음 평가가 된다. 안 좋아지면
1: 맞아.
0: 우리가 실망을 해. 근데 절대 그러지 말자고.
1: 그러니까 기대처럼 잘했다였으면 좋겠어. 네, 근데 지금 조금 나도 예민해.
0: 내일 또 체력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뭔가 바뀌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좀 불안해서 예민해.
1: 우리 만약에 그러면 싸우자 얘들아.
0: 차라리 욕을 해 그냥 틀리지 말고.
2: 해도 돼?
0: 대표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뒷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뭐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체력을 안배를 잘해서 끝까지 지금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1: 이상팀한테 코멘트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은 앙상블이다 이거.
0: 맞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땐 거 같아. 이번 주 금요일은.
3: 근데 이상팀이 확실히 좀 경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무대 매너, 퍼포먼스 이쪽 굉장히 잘하더라고.
0: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독이 될 수 있어. 나는 그 팀 오래 봐왔었잖아.

0: 좀 정신이 없어요. 그 왜 정신이 없냐면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신난다 좋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솔로 파트에 건반을 솔로로 할 건지 태평소를 솔로로 할 건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제부가 없이 그냥 벌스만 가득한 것 같아요.
1: 어떤 뭐 액션도 좋고 그런 펑키한 리듬 갖고 가는 거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번잡하다,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없다, 타악기도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윤 프로듀서님은 이런 부분을 다 짚어내주셨더라고요.
2: 확실히 이상 밴드의 색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장점이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0: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일단은 대중성으로 보면 이상 밴드가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 음악적으로 그 부분만 뭐 보강을 한다면 다음 순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NFP 안내. 합숙 2일차 트레이너 심사 중이 1일차 출입했다. 자, 지금부터 주어진 자유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취침, 휴식, 숙소 이탈 모두 가능합니다.
1: 얼떨떨합니다.
2: 이제 불안합니다.
1: 이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3: 오늘에서 만약에 이제 1등을 뽑자면 출입 밴드입니다.
4: 낮겠는데요 혹시?
5: 마이크는 3개예요.
3: 멤버 전체가 연희 전공이에요?
1: 네, 맞습니다.
3: 엄청 신나게 노시겠네.
6: 연희 점추리. 연희 점추리가 저희랑 약간 비슷하게 약간 풍물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조금 활동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 가지고요.
3: 어떻게 곡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7: 공산탈춤에 네. 신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신발장수. 네. 그게 사실은 그 동음이의어로 이제
3: 아, 진짜 오케이, 신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7: 진짜 신이다. 네네네.라고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3: 그러니까 내 신념을 팔겠다는 의미.
7: 네, 신념을 파는 거 너무 쉽고 그냥 요거 새 신발 신으면 돼. 이거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동안에 그 믿음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같았어가지고.
3: 근데 그걸 조롱이라는 의미를 느껴줘야 되잖아요.
7: 가사 내용들의 이제 앞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잡아 골라, 싸게 골라.
3: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7: 네, 시장 바닥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 그런 사운드들이 모이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무거운 건 줄 알았지만 굉장히 쉽게 거래될 수 있고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의 것 아니냐.
3: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곡을 편곡해서 연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작곡이 제일 어렵고 저희가 하는 음악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

0: 사람들한테 먹힐까?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1: 엄청 좋아졌네요, 진짜. 영상에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워낙 완벽해서 뭐 첨언할 게 많지는 않지만 발냄새 나오는 파트. 거기에 반주를 그것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안전 전환할 수 있는 약간 뭐 신비한 느낌으로 좀 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딱 나올 때는 조금 더 그랜드해졌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넉넉히 잘 봤습니다.
2: 더 뭔가 더 아직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3: 완성형 작품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합이 계속 맞아가면 맞아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1: 여기 이런 신발 할 때 이 신발도 합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4: 네, 알겠습니다.
1: 여기. 네. 그 혼자 하니까 약간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 음악이 전환이 되니까 예. 신발할 때 신발 같이 딱 해주면은 뭐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니야?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출입밴드는 실험성과 그리고 또 독창성, 그리고 또 음악을 대하는 진정성. 물론 모든 밴드가 다 진정성이 있겠지만 가슴에 박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입밴드가 전반적으로 구성도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밴드가 이제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음악적인 팀이라서 네, 좋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에 있는 팀도 있겠지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저 단점이 곧 수정이 될까? 처음부터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바랬던 부분은 다 코멘트를 다 했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죠 뭐.

0: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1: 이상은 이상이구나.
2: 이분 피지컬이 돼.
0: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거든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채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 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김도훈 친구의 회심곡입니다. 회심곡은 불교 의례에서 자주 불리는 민요 성향의 가사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행과 선행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에는 인간의 출생, 노년, 죽음과 저승 심판, 그리고 천도제로 극락을 구하는 구절이 반복되며 지역과 전승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진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첫 번째 무대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신곡의 깊은 가사와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레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성민지 선배님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 중모리부터 자진모리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는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산조이며 깊은 농형과 다양한 식임새, 리듬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또한 우조, 평조, 계면조, 경조, 강산조의 선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분위기의 전환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인 무대입니다. 그럼 성민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의 선율이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흐름이 마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우리 전통의 멋을 담은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화려한 창법으로 매화꽃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귀로 듣는 꽃구경을 제대로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어지는 무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입니다. 한성준, 한영숙, 박재희로 이어지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국태민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왕과 왕비의 마음을 담은 애민사상과 주제정신이 강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무용입니다. 궁중정제의 우아함과 절제미, 그리고 민속무용의 흥과 신명이 한 작품에 어우러져 있는 독보적인 예술성을 보이며 특히 다양한 장단의 변화와 민첩한 발디딤이 특징인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이번 무대는 그냥 멋있다는 말로는 부족한 무대였습니다. 우아한데 또 강하고, 강한데 또 품격이 느껴지고, 거기에 은근한 카리스마까지. 무용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내력 대목입니다. 이번 무대는 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호차를 등산을 오였다 날리면 얼씨구 춤새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된 손을 올렸다 날리면 좋다 춤새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날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된 손을 올렸다 날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뻗뻗하여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3: 자기 주둥이 발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태태태 화싱은 아니오
1: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 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한 마리 돈도 동화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제냥 같은 말 돈으로 엄동 사람 냈어.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쇳돈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어정의 납작이냐!
0: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찍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내어
2: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2: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3: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0: 손을 얻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만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륙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3: 우리 수국계양아!

0: 보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해 아팠던지 거기서
1: 저함경도 세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헤꿨다.
2: 수군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동감 있게 풀어낸 무대였습니다. 호랑이와 자라의 에피소드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흐름 그대로 더욱 흥겨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속옷춤입니다. 속옷춤은 작은 무기인 속옷을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쾌한 우리 장단. 작은 소고의 좋고 신나는 장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리듬을 타게 하는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오늘 303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항상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컵!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2: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1: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는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수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흑,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수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수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수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수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수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제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뭔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인가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0: 네.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3: 토끼인,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저희,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3: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4: 네.
3: 억수 영원하자.
0: 그러니까 이 억수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 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 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0: 그랬어요?
1: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0: 네.
1: 저희 새 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아니 새 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수의 새 타령이 너무 좋은 걸.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억수의 새 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 매 있는 그런 새타령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새타령도 보고
0: 네.
1: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0: 어떤 걸 배웠어요?
1: 오프닝 때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0: 네.
1: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0: 아,
1: 많이
0: 진짜?
1: 배우고 갑니다. 네.
0: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네.
0: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1: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0: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수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수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수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서진실 씨는 사실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2: 네.
0: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2: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0: 아, 정말요?
2: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3: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0: 어쩐지 아까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2: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0: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2: 네.
0: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새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2: 네.
0: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2: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0: 네.
2: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주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0: 네.
2: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새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을 때 선남 선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2: 선남 선녀는 아니죠.
3: 그렇죠. 어디 가면은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0: 네.
3: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3: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0: 네,
3: 네, 그렇게 보셨나요?
0: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0: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4: 아 맞아요.
0: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네.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4: 네.
0: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4: 그럼요. 덕분이죠.
0: 아.
4: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0: 네.
4: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0: 네.
4: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1: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작업?
1: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0: 네.
1: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0: 네.
1: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0: 네.
1: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0: 네.
1: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군가요?
3: 그게 우림 씨예요.
0: 야 어쩐지.
3: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0: 네.
3: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0: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 있어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3: 네.
0: 그 야망이
3: 그니까요.
0: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너무 궁금해요.
0: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해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네.
0: 흥.
2: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수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수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3: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0: 세.
3: 잘한다.
0: 억세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세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세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2: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0: 남주.
2: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0: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2: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3: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0: 저랑?
3: 네.
0: 뭐요?
3: 품바!
0: 야!
3: 품바!
0: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시구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그래, 되는데 그죠?
0: 맞아, 추억 있지.
3: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0: 맞아요.
3: 최고점을 받은 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의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3: 맞아요.
0: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0: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3: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0: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3: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0: 그랬었는데 역시.
3: 우리 내야 준수.
0: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0: 여러분들
3: 곡으로.
0: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어리 시구 들어간다. 저리 시구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가.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채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최일임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일임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일임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 해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네, 분들이 보는 최일임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요.
0: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네. 막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민요를
1: 네.
0: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0: 아.
1: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일임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네네.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1: 손에 따

0: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에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Eight Mile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1: 네.
0: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1: 네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네.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네, 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네.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1: 맞아요.
0: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1: 네.
0: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또 최예림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1: 네.
0: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0: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네.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1: 됩니다.
0: 언제 나오나요?
1: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아, 뮤직비디오까지?
1: 예예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0: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주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네.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네.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혜림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0: 네.
1: 뭐 최혜림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네. 컸어요. 막 네. 2만 명, 3만 명,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1: 네.
0: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혜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0: 네.
1: 음악이
0: 맞아요.
1: 되고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1: 네.
0: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1: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네,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1: 네.
0: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 네.
0: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0: 아니요. 아유, 부끄러워서 안 돼요.
1: 왜?
0: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1: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은 약간 좀 약간 살짝
0: 어이 기어 차 헤이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이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1: 네. 약간 좀 소울이 있다.
0: 네.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1: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0: 살짝. 나중에 앨범
1: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네.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1: 이야
0: 또
1: 신나는 음악이네요.
0: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1: 네.
0: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1: 네,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네 앞으로도 최혜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렇게
0: 네.
1: 너무
0: 오래오래
1: 맛있는
0: 국민 MC로 네.
1: 매주 치즈케이크
0: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 씨
1: 너무너무 감사해요
0: 네.
1: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혜림 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얌전히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1: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2: 시키는 대로.
1: 네네.
2: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2: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2: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2: 요런 정치가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진짜요?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국 개그망상불 에헤이요 20주년 기념 공연 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개그망상불의 회원이자 오늘 사회를 맡은 해금연주자 김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한국 해금앙상블은 그동안 해금 음악의 레퍼토리 확장과 앙상블의 격을 높이는 연주로 동일악기 앙상블 시대에 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활동과 좋은 무대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금 앙상블이라는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와 이

장르가 우리 음악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대학 단체임에도 프로단체와 다름없는 치밀하고 섬세한 연주와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개발하면서 많은 대학과 단체 또 해금 연주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해금 앙상블. 오늘도 역시 다채로운 음악적 결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앞서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보신 무대는 김영재류 해금산조였습니다. 현재 해금산조에는 한범수류, 지영이류, 그리고 김영재류, 서용성류 이렇게 네 가지 유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김영재류 해금산조로 공연의 막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무대는 사위입니다. 오늘 초연으로 선보이는 곡이고요. 연주자들이 직접 곡을 구상하고 만든 공동 창작곡입니다. 누르고 버티고 흔들리고 이렇게 음을 만들어내는 현의 움직임이 꼭 우리의 인생길과도 닮아 있죠. 명주실로 만들어진 악기 해금으로 어떤 음악 역사를 만들어갈지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하 악장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사위 박수로 청해봅니다.

네. 오늘 공연의 주제는 결입니다. 여러분, 결이라는 말을 언제 쓰시나요? 뭐 바람결, 숨결, 꿈결, 물결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요. 또 한결같다 혹은 누군가와 결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쓰이죠. 미묘한 떨림,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고 거칠게 요동치다 곧 잠잠해지는 이런 것들을 소리결이라고 한다면요. 이 소리결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악기가 바로 해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의 넓고 좁음, 그리고 깊고 얕음. 이런 소리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생의 소리길 위에서 연마하는 연주자들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무대는 한국 해금 앙상블만이 구현할 수 있는 연주와 사운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해금 병창, 말 그대로 해금과 창, 그러니까 노래를 함께하는 연주 형태입니다. 사실 가야금 병창이나 검고 병창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지만요, 이 해금 병창은 조금 낯설죠. 네, 이 낯선 해금 병창을 그동안 한국 해금 앙상블에서는 판소리로 풀어내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가곡의 반주로만 역할을 하던 해금에 직접 가곡 병창을 하면서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무대에서도 이 해금 병창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농부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구성에는 해금 연주자 신현석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정혜원 악장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양이는

0: 듯 다탄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쉬고
1: 뜻밖의 한양옥동 그런님이 자원 급제하여 아,
2: 전혀 자리 지수마다 남은 땅에 담가여 늦니? 아,
3: 이때는 어느 때고 허니 5월 농번 시절이라
4: 각등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5: 강사 소리를 매겨가며

해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의 8가지 재료가 모두 들어간 유일한 악기입니다. 이 8가지 재료에서 나오는 그 느낌들, 그 소리결들을 모두 담고 있죠. 그래서 오묘한 소리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공연에서 해금의 그러한 다양한 색깔들, 그다음에 깊은 울림, 또 활에서 나오는 끌림 등 이러한 소리들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나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팀을 북돋으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빛의 향연을 소리로 만나본 시간이었죠. 이고은 작곡의 흰빛 하나. 김기현 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연을 관통하는 주제는 결이죠. 무대 위에서 곡의 시작과 끝마다 앞에 보이시는 내 가운데 보이는 이 거울 위에 물결이 찰랑대는 걸 보셨을 텐데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거울 위로 흐르면서 한국 해금 앙상블의 활동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강준일 작곡가는 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흐름의 형질. 둘째, 맑고 깨끗함. 셋째, 매듭 짓기. 해금 소리에 숨겨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여리면서

저도 끈기 있는 강인함, 소박하고도 단정함, 간결하지만 분명함, 다정한 듯하면서 매몰찬 표정 등 여러 소리결들을 소재로 세 개의 악장을 구성했다고 작곡 노트를 남기고 있는데요. 첫 곡은 긴 소리에 숨겨진 끝없는 삶의 미련과 애환을, 둘째 곡은 짧지만 깊은 서정의 노래를, 그리고 셋째 곡에서는 빠르게 치닫는 신명나는 춤가락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각 곡들의 소리결을 따라 음악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해금 협연에는 정순현 교수님께서 함께하시고요. 연주에는 김유나 악장 외 여러분입니다. 자, 그럼 결셋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0: 하늘에 담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에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2: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3: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4: 국가행정의 혁신
5: 국세회수입 통합징수

칼질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1: I really liked the piano concerto. Like a lot.

0: think it's very beautiful. I wanted a stone that was large enough to press all the strings down on my guitar to create multiple artificial bridges because it would create a large variety of sounds.
1: I don't want you over there.
2: Oh, can I use one?
1: Of course.
2: Thank you, I'm sorry.
3: 제가 매일마다 해금을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7년간, 18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은 즉 매일같이 활지를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돌 역시나 되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삿포를 긁는 행위나 제가 매일같이 활지를 하는 거나 이를 닦는 거나 사실 다 활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 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0: 때문에.
1: 이거 너무

0: 사실 그 키워드는 저항인데요. 연주자랑 악기랑 끊임없이 서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을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악기와 그 도구를 분리시켜서 연주자들이 그 퍼포먼스로 그 저항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렇게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처음으로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냥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금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거를 되게 소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온 거죠. 여성 간의 유대와 여성 간의 감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연주자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3: I can't bear this distance.
0: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보편성에서 출발한 하지만 어떤 제 개인과도 연결되는 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런 작업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줄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줄을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학이 날아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검은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다. 옛 벽화에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0: 정치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온갖 뭐냐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라서 다.
1: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짠. 점프 잘하네 잘하네.
0: 오 가스가 샥이네 몰려오네.
2: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0: 자 올라오실 때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발 뒤덮고도 확실히. 자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3: 네.
0: 예예. 예, 예. 파이팅!
4: 파이팅! 파이팅!
5: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0: 스탠리스가 미끄럽습니다.
5: 네. 네.
0: 미끄러워요 계단.
1: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3: 와.
1: 좋지.
0: 가면 호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3: 호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0: 올라와서 호석이를 잡아줘야 돼.
1: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4: 호석이 먼저 가자.
1: 자, 삼촌 앞으로
4: 호석이 먼저 가자.
1: 삼촌이 밀어줄 거야.
4: 자, 삼촌 손잡아.
1: 삼촌 손잡고.
0: 으쌰.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6: 아, 무서워.
4: 알았어, 무서워?
0: 무서워.
4: 괜찮아요. 다리 힘주고. 으쌰.
6: 오, 잘할 수 있어.
4: 잘할 수 있어. 자, 다리 힘주고. 으쌰.
6: 으쌰.
0: 다리 힘주고.
4: 손잡고.
0: 다리 힘줘야 돼. 다리 힘주고. 그렇지. 이리 와, 잠깐.
7: 잠깐만요. 여기서.
4: 내가 발을 받쳐줄게. 잡아줘.
1: 그래, 아이고, 길을 안 해.
7: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4: 그래. 잘 타네.
6: 역시 유경험자.

0: 유기농자네.
1: 멋진데.
0: 조금 쭉 가서 비켜드려.
2: 어. 넓은
0: 쭉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래가.
3: 뒤에. 뒤에.
0: 오.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1: 와, 너무 멋있다.
2: 눈과 산과 바다와 섬과.
1: 우와.
2: 안개야 빨리 가라. 깨끗해지게. 첫 번째 유영봉도 보인다.
0: 어, 유영봉 보이네. 저기 여기 갔던데. 와.
2: 뭔가 안개가 있으니까 더 비범해 보이는 것 같아요.
0: 해도 나왔어요. 네.
4: 진짜 신선들이 사는 것 같아. 어, 너무 행복하다.
5: 이봉 맞습니다.
6: 아,
5: 이봉.
6: 네, 송주봉.
5: 송주봉이.
6: 그냥 이게 해가 쨍해가지고 있으면 좀 밋밋할 텐데 구름이 밀려갔다 올랐다 그러니까 더 멋있잖아.
5: 아직. 맞아요.
7: 둘, 둘, 셋. 맞아, 셋, 둘, 셋.
6: 자, 삼봉으로 출발!
8: 출발!
6: 자, 조심!
4: 조심조심.
6: 안전. 조심조심.
9: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0: 네.
1: 이모 손잡아봐.
10: 발 하나 먼저 내리고. 어, 그렇지. 자, 이모 따라와.
11: 나 그냥 갈 수 있어요.
1: 그냥 갈 수 있어?
10: 수 있겠어. 오케이.
1: 오, 용감해졌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11: 응. 집에 가서 바로 씻어야겠는데?
4: 진직하다.
1: 당연하지.
4: 아, 그래도 이렇게 이모 따라서 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
1: 그냥 워낙에 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네. 늘 이렇게 걸으러 가거나
4: 네.
1: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러면 산에를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그냥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제 생활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12: 너무 사랑해요.
11: 여기 흙 디디고 이렇게.
1: 그렇지.
6: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난감 스텝 발 잘 확실히 딛고.
4: 네.
6: 양쪽을 잡고 올라오지. 양쪽을 잡고. 자.
0: 비베바.
11: 네?
0: 혼자?
11: 네.
0: 같이?
11: 혼자 할 수 있어요.
4: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7: 아, 파령산 와보셨어요? 두 번째예요.
4: 다시 오니까 어때?
11: 더 좋은, 더 좋은 것 같아.
4: 더 좋은 것 같아? 네.
11: 그냥 같이 가니까, 우에서 가니까. 온 게 내 정리되고.
6: 기대는 잘 오고 있나?
4: 네, 잘 오고 있습니다.
11: 우와. 길이 진짜 가. 이제 스스로.
2: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6: 야, 드디어 벌써 저희가 일봉서부터 지금 5분까지 왔습니다.
2: 네.
6: 느낌 어떻습니까?
2: 엄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산을 올랐는데 여러 봉을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 산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파령산에 오르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입니다.
6: 자, 육봉을 향해서 도전!
4: 도전!
6: 갑시다! 바위 미끄럽습니다.
4: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6: 미끄러워진 바위가.

0: 아, 그래요?
1: 거의 미끄럽습니다.
0: 신발에 흙도 묻고 그래가지고.
2: 와.
0: 아니, 이 선생님 우리 그 주 중에
3: 예.
0: 며칠 산에 가세요?
3: 세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0: 세 번, 예. 세 번이라고 그러면 박 선생님. 예. 우리 이 선생님 같이 갈 때.
4: 예, 저는 이제 그 직장 때문에
0: 맞아,
4: 주말만 예. 이틀 중에서 하루는 이제 같이 보통 움직이고요.
0: 아 예.
4: 하루는 이제 혼자서 그냥 이제 그때는 멀리 못 가니까.
0: 네 예, 개인.
4: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는데.
0: 어디가 뭐 편찮으셔 가지고.
4: 시골에서 이제 추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0: 예.
4: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운전이요?
4: 예, 운전이 차가 한쪽으로 막 계속 가고.
0: 오우야, 큰일 났네. 네. 야.
4: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흔해가 보더만
0: 예.
4: 아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0: 예.
4: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0: 예예. 예.
4: 사실은 그 전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딱 아프고 나서 느낀 게 이제 제가 집에 맞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렇죠. 그 얼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남았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2: 이제는 아시죠?
4: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쯤 뒤에가 이제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가가지고 그래. 좀 아팠다. 저 그렇게 말했어요.
2: 어머니
4: 아버님이 좀 많이 놀라셨죠?

0: 처음에는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살라고 간 거죠. 처음에는 뭐 뒤집어지는 뒷산은 못 올라가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좀 지댔죠 제가. 도와달라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하지도 사실은 못했었고 시도도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그래.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1: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그렇지?
2: 암눈이 이제
1: 본격적인 암눈.

0: 자. 여기도 올라오셔서.
1: 자, 한 번 더.
0: 계속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고종아.
1: 오르소.
0: 일어나. 다리 뻗고. 다리 입고.
1: 그래. 난간 잡고.
0: 난간 잡고.
2: 잘 올라가네. 아까부터 훨씬 잘 올라가는데, 너.
0: 그동안 난간 계속 잡고 올라와. 한 손. 네.
1: 잠깐만, 천천히.
2: 지금 딱 칩?
0: 호성아, 팔 뻗고.
1: 오른손, 호성이 오른손.
0: 팔 뻗고. 그렇지. 자, 김혜기 조심해서 올라오고.
3: 네.
0: 화이팅!
2: 자, 화이팅!
4: 오, 잠깐만.
5: 할 수 있어?
3: 네.
6: 자, 엄버스!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네.
0: 장갑 똑바로 끼고 난간 잘 잡아. 화이팅!
2: 자,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 이래야지.
0: 두리번.
5: 두리번 도착했습니다. 네.
0: 자, 이뻐.
2: 나왔어요.
1: 왔다.
0: 괜찮아. 오, 오, 오.
1: 와, 박수.
0: 자, 예, 어디 왔어? 기 받아야지.
1: 이야, 김행이도 하이파이브. 야, 잘했다.
0: 오, 여기 들어갔어. 야, 드디어 우리가 팔룡산 드디어 육봉
6: 성공.

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뭐 오다 보니까 아침 모이는 것도 좀 늦었고 출발도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팔령산을 팔봉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 육봉 정도에서 우리가 하산을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미련이 있어야지 네. 다음에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1: 아쉽다
2: 호정이 네. 오늘 그 느낌 어떻습니까?
1: 오늘 기분이 되게 상쾌해
2: 아 기분이 계속 상쾌해
1: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네 아,
0: 우리 팀조리님
3: 네
0: 아, 대한민국의 우리 명산 오늘 팔령산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산악버스 같이
3: 찌기네
0: 찌기네 찌기네
3: 아유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아, 그 그러세요?
3: 저한테 네. 또 좋은 추억을 주셨으니까 아, 이 나라 더 잘 알게 됐어요
0: 예, 예, 예.
4: 정말로 기분이 상쾌하고요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더 좋고
0: 예, 예,
4: 저까지
0: 예.
4: 그냥 등달아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0: 예, 이제 건강
4: 네, 그것도,
0: 건강이 막 예. 넘치실 겁니다 이 예.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예, 같이 합쳐져가지고 예.

0: 좋아. 여수.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수의 마스코트. 에? 아 가만 있어봐. 이름이 뭐였더라?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걱정하지 마. 오늘 산악 버스가 오니까. 산악 버스 타고 같이 갈래? 어떻게 할래? 알았어. 아, 여기 있어야 된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 누가 봐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자, 예. 아, 그나저나 우리 저 우리 회장님께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시간이 지금 날씨도 좋고 오실 때가 됐는데 좀. 오! 회장님! 회장님!
1: 야.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존경하는 우리 형님, 회장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신가 보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회장님. 역시. 가만있어 봐.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저분

0: 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탈 네. 것 같은데.
1: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1: 버스 타러 오신 거죠?
0: 아,
1: 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영이에요. 어묵이 대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0: 자. 자, 준영이는 우리 저 몇 살이에요?
2: 저 5학년이에요.
0: 5학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 엄마 맞지?
1: 네? 아빠 엄마. 네네네.
0: 아빠 엄마 아니야? 너 혼자 왔어?
2: 아니요.
0: 아니잖아, 그지?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런 아이고. 사이에 또 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4: 송세기라고 합니다.
3: 팬님. 아, 송세기 님.
5: 유창현이.
3: 예, 예, 예. 아. 예.
0: 계속 한 분 한 분씩 오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3: 예예. 예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냥 어몽길이 산악버스 출발.
7: 반갑습니다.
0: 일로 갈까?
2: 네.
0: 아니요, 일로 가야 돼. 아저씨 말을 너무 믿지 마.
2: 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지정된 자리.
8: 와. 오, 되게 좋은데?
9: 응, 버스 되게 좋다.
0: 다 앉으셨어요?
7: 네. 네.
0: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벨트 다 해주시고요.
1: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0: 그렇죠? 네. 오늘 소풍이죠, 뭐.
1: 맞아, 맞아.
0: 그죠? 소풍이란 말 하니까.
1: 설렙니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0: 아, 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산악버스를 어떠한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2: 저랑 제 네. 부모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0: 오,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2: 그 등산 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0: 등산 가는 유튜브?
2: 네.
0: 아니 언제부터요?
2: 한 2년 전 정도.
0: 2년 전부터?
2: 네.
10: 처음에 이제 공부 유튜브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0: 공부?
10: 그건 안 되고.
0: 나도 안 하겠다.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근데 대장님, 이 버스가 어떻게 산까지 올라가요?
3: 저기서 이제 바퀴가 바뀌어요, 여기.
0: 바퀴가 바뀌어요?
3: 그럼. 야, 스위치 누르면.
0: 역시 스위치 하나로.
3: 그럼 큰 바퀴는 이제.
0: 오프로드 바퀴로요?
3: 그렇지. 네. 트럭 바퀴로.
0: 네.
3: 그런 식으로 바퀴가 좀 바뀌어요.
0: 예.
1: 네, 맞아요.
0: 그럼 뭐 찬물 있으면 좀 들여보세요.
3: 아, 진짜라니까. 아,
0: 이야, 우리 다 같이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내릴 때는 안전벨트 풀고 내렸습니다. 자, 내리시겠습니다.
1: 내리시겠습니다.
0: 자, 이제 산에 다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산에 온 게 아니라 이제, 아, 이제 배가 보여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배를 타고 가네, 배를 타고 가.
1: 산악버스에서 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장님.
3: 비행기를 타고.
1: 오, 좋다.
3: 비행기 타고 네팔 가야지.

0: don't need no reason. Just living life. No time for sleeping. So we broke some knives and we did some cuts all night long. 안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어떻게 네. 생겼나? 어머!
2: 어머! 아, 저분들은 뭐 하세요?
1: 누가 계신데요?
2: 아, 우리 같이
1: 운전이에요? 안녕하세요.
3: 네, 맞습니다. 네.
2: 배로 언제 타셨어요?
3: 저희
1: 안녕하세요.
2: 네. 아, 그래요?
1: 잘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지게 아니에요? 지게?
1: 어머, 지게를 메고
4: 직접 만들었습니다.
2: 직접이요?
0: 만들었어요? 이야, 아니 뭐야, 국자는 뭐야 이거? 아니 국자가 아니라 이거 밥그릇이야, 밥그릇. 이렇게 크다고? 국자가?
5: 산행 필수품입니다.
4: 저희는 이제 낭만 이제 산행을 즐기고 있어가지고.
0: 낭만 산행? 네. 아, 그럼 우리 뭐 낭만이 없나? 네?

0: 배 타고 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1: 배라도 깎아드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확실히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뭐 팀이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팀을 늘 나누긴 했었는데.
1: 아, 팀은 원래 나눴어요?
2: 네, 네. 대장님이 늘 정해주셨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요. 대장님. 네. 이번에요. 대장님하고 세진 씨하고 저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눠보는 건 어때요?
0: 원래 세 개 팀으로 나눴어.
1: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해주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팀한테 어때요?
0: 그럼 뭐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1: 아, 둘이.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분께 뒤에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시작! 다 됐습니까?
2: 오, 두려워. 오! 걱정돼서.
1: 오! 오! 두드려보세요. 오!
3: 아, 이거. 네, 온다고 하자마자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4: 아, 진짜요?
3: 좀.
5: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주시는 에너지 자체가 엄청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보게 되더라고요. 몰래 보듯이. 이렇게.
6: 왜 몰래 봐요?
3: 뭔가. 여자 유튜버니까.
1: 강우 1년 후배인데.
7: 네, 후배라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1: 의리!
7: 의리.
1: 아유.
7: 저는 정도 배분을 해야
8: 당연히 대장님 뒤에 가고 싶었죠. 뒤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라도 살려드려야 되겠다, 윤택님. 그래서 바로 가서 제가 살려드린 거죠. 윤택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0: 좋습니다. 아주 뭐 딱히. 아니 잘 만났네.
2: 네,
0: 젊은
2: 네.
0: 젊은 피.
2: 젊은, 아 젊은 피.
1: 여기 딱. 젊은 피는 여기가 젊은 피.
2: 어린 피.
0: 금오도.
1: 금오도.
0: 야.
2: 도착했습니다.
1: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0: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1: 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이구나.

0: 여기서 수영하고 간답니다. 아하, 바람이, 야.
1: 야가 짰네.
0: 바다 짰네.
1: 예, 비릿한 바다네요.
0: 짰네, 짰어.

0: 김영희 형! 일조!
1: 일조!
0: 김영희 이리 와!
2: 네!
0: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조!
2: 그럼 저희가 2조인 가요?
1: 네, 2조!
2: 2조! 2조! 2조! 아, 저 지팡이 계속 탐난단 말이죠.
3: 그래서

0: 저 유튜버 아빠 되게 좋아요.
1: 드론샷.
2: 드론샷인가요?
3: 우리는 3조.
2: 3조. 네.
3: 우리가 제일 부자인 거 알죠? 1조이죠. 우리 3조야. 재산이 3조야, 우리는.
2: 아, 저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요.
3: 어우, 좋아. 와. 와. 야, 바닷바람.
2: 소리, 소리.
3: 너무 시원하다.
4: 오. 와.
3: 야, 이거 뛰어들고 싶은데? 어우, 파도 소리 너무 예쁘지 않니? 이제 준영아.
2: 네. 물 색깔이 진짜.
5: 이탈리아 같아요.
2: 이탈리아.
5: 이탈리아.
2: 근데 이 바다 보면서 계속 걸으면 진짜 힐링될 것 같아요. 네. 그쵸?
6: 그냥 일반 산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절벽을 걷는 거네요.
2: 가면 갈수록 더 예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3: 야, 이 숲 오솔길도 참 너무 예쁘다.
2: 진짜. 길 너무 예쁘다.
6: 아바타 들어온 것 같아요.
3: 오, 새소리.
4: 야, 새소리 들리고. 좋아.
2: 네, 너무 좋아요.
4: 오, 야, 출렁다리.
2: 출렁다리래요.
3: 야, 이게 뭐야, 이거.

0: 준영이가 2년 전에 왔을 때인데, 야, 팔로워가 이거 한 37만 5천 명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대단해, 대단해.
1: 나보다 더 많아.
0: 야,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소개.
2: 그 비렁이라는 말이 여수 사투리로 벼랑이에요. 그래서 비렁길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은 살짝 멍이멍 느낌이고 3, 4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건너려고 하는 곳이 바로 4구간이 유명한 추성다리입니다.
0: 그럼 이 추성다리를 우리가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2: 네. 네.
0: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
3: 출발! 가자!
0: 자, 이거자!
3: 가자!
1: 출렁다리. 무서운 사람은 울렁다리.
0: 아, 좋다.
4: 와, 좋다.
1: 와, 와, 밑에, 밑에를 봐, 밑에를. 아. 와.
4: 와, 물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와.
5: 하늘 걷는 거.
4: 오빠, 진짜 예뻐.
5: 어, 절벽이네.
4: 우와.
5: 옆도 봐, 옆에.
4: 오.
1: 진짜 멋있다.
4: 네, 진짜 예쁘게
1: 멋있다.
3: 우와. 와, 준영이 씩씩하다. 전혀 뭐.
4: 비경이다, 비경.
1: 야, 진짜 비경이네. 저리 비경. 우와.
4: 와, 물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0: 진짜 다리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야, 야, 준영님, 그때가 3월달이고 지금 5월달이고 그러니까 새롭겠다.
2: 네.
0: 어.
2: 다른 섬에 온 것 같아요.
0: 다른 섬에 온, 그렇지?
2: 네.
0: 그리고 아주 색깔이 완전 틀리니까 더 우거져 있잖아, 우거졌잖아 지금.
2: 네.
0: 준영이 3월달에 왔을 때는 동백꽃이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예뻤겠다.
2: 네.
0: 어? 완전 동백꽃 밭이었겠는데.
5: 네.
0: 야,
5: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0: 이파리가 꽃잎이야.
6: 시작부터 엄청난 동백꽃이 저희를 반겨주어요. 반짝거리는 동백꽃 하나를 정말 예뻐요.
0: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하는 거야?
2: 아, 그 저희 아빠가 1차로 편집하신 다음에.
0: 아, 아버님 편집을 하셔?
2: 네, 저희 엄마가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0: 어, 감수를 하시는구나.
2: 네, 제가 거기다가 그 목소리 녹음해서 올려요.
0: 누가? 네가?
2: 네.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야산 국립공원에 왔어요.

0: 나 무시하네. 무시봉.
1: 상고자가 진짜 두꺼워요.
0: 와.
2: 여섯부터 산에 가자고 데려가서 잘 따라와요?
3: 그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때부터 업고 안고 다니다 보니까 예, 자기 이제 등산화 사주고 스틱 사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4: 또 등산하다 보면은 가족끼리만 얘기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4: 평소에 섭섭했던 거, 뭐 좋았던 거 얘기하고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예. 자연이 이 자연이 교감을 이어주잖아요. 예, 예, 예. 예. 칠타래, 응어리 모든 것들이 다 사례만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지. 네. 예, 예. 청소년 시절에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자연, 자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사람을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거든요.
5: 예. 어우, 길 너무 예쁘다. 햇살도 들고 바다도 저 끝에 보이고. 아, 나는 지금 그 생각 상상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계시겠거니. 그런 느낌. 제발 도시락 펼쳐주세요.
2: 여기는 뭐 마을이 나타나네.
1: 네.
2: 아이고, 좋다. 그래, 여기 앉자. 여기 가장 좋아, 여기.
6: 네.
2: 예, 여기 앉읍시다.
3: 우와, 바닷물 받기 좋은 장소다.
6: 바닷물 받기 좋은 날이네.
2: 건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1: 네.
2: 진짜 맛있겠다. 예, 예. 직접 싸신 거예요, 어머니가?
6: 아, 네, 아침에.
2: 오, 이야.
5: 이야.
2: 김밥, 김밥. 꼭 저, 저 김밥이 저거, 저거 어디, 저, 저 충무김밥 같은데.
5: 아, 네.
2: 충무김밥 같이 사서 하셨네. 네,
6: 마트용 꼬마김밥입니다.
5: 네.
2: 지민이, 지민이.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7: 없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2: 야, 진짜. 뭐야?
7: 문어.
2: 야, 문어. 어?
5: 나는 야, 문어.
2: 문어에다가 그 뭡니까 저거?
7: 홍어? 홍어?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홍어야, 홍어.
5: 야.
2: 아, 진짜. 아, 여기 밥상. 밥상 차릴만 해, 여기. 야, 여기는 뭐, 뭐, 스테인레스 도시락에 그냥 뭐, 오! 묵이네, 묵.
3: 네, 묵사발이랑.
2: 묵사발. 야, 오 마이 갓.
5: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2: 네. 김밥.
5: 네.
2: 세진이는 또 뭐냐? 오늘은 또 세진이 또 뭐야?
6: 두근두근두근두근.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 여수 10. 미중 하나인 서대 회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2: 이야, 네. 서대!
6: 네. 오, 이제.
5: 와, 김신선도 맛있었어요.
8: 와, 진짜 맛있다, 이거!
5: 아, 이게 맛있다.
2: 야, 준현이 너 이거 꽁어 먹을 줄 알아?
1: 아니요.
2: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야.
1: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6: 네. 오늘은 아니야?
1: 네.
2: 아. 아, 적당히 잘 됐어. 어? 우리가 매일 산에서 산만 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야, 망망대 바다를 보고 오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이거. 예?
6: 어머! 아니, 저 복장은?
2: 어?
6: 대박.
2: 뭐야, 우와. 갑자기?
6: 어떤 컨셉입니까?
2: 뭐. 아, 무슨 갑자기 미령이 나타났어?
5: 네.
2: 예?

0: 시간이어서 나왔어.
1: 식사 시간이어서 네. 맛있는 걸 준비해드리려고.
0: 아, 저, 와, 그래요? 즉석에서?
1: 아, 불은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 산에서 하기 때문에 불은 쓰지 않고요.
0: 그럼 어떻게 해? 해보세요, 한번.
1: 천안에서 와서 호두과자를 네. 준비했습니다.
2: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0: 와. 뭐 요란한데 뭐 뭘? 조금 당뇨 같아.
3: 어 이거 있어 잠깐 빵도 있어.

0: 귀여워.
1: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2: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등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로윈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복장을 챙기자 해서 저는 이제 그 센가치로에 보면 가오나시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이제 했는데 뭐 악플이 뭐 심하게 달리면 저희도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못했겠죠. 근데 너무 막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잘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3: 그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저희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저도 약간 공룡 능선에서 공룡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서 초대 하시죠. 한번 해주시면 놀라운 복장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보니까 낭만 없으신데. 네.
0: 오늘은 네. 좀 얌전하게. 네.
2: 이거 먹다가 갈비국수 못 가.
3: 오, 먹을 진짜 많네.
4: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요.
2: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 맛있게 드셨습니까?
2: 네. 네. 네. 허락해 주신 점심 시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네. 오늘 제일 맛있게 드신 분이 네. 우리 대장님 홍어. 네. 네. 홍어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5: 예, 네. 네. 제가 그냥 홍어를. 아 그나저나 하여튼 뭐 네. 이 산을 이 앞 산을 넘고 지금 저쪽 산을 또 넘어서. 네. 두 개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0: 네.
5: 예. 자, 3코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스타! 이쪽이네. 아, 진짜. 지금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
2: 모시겠습니다.
5: 저쪽이라고 그러다. 저쪽은.
0: 홍어에 너무 취하신 거 아니야? 어, 형은 홍어 향이 취하셨어.
6: 홍어 향에.

0: 최고. 오, 이거 숲이. 야. 꼼꼼해, 꼼꼼해.
1: 와. 어둡다, 어두워, 진짜.
2: 그늘이 진짜 많다.
3: 응, 다 그늘이야.
1: 응. 너무 좋아요.
3: 네, 진짜. 너무 좋아.
1: 제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이런 숲을 달리다가 그 숲 안에서 골프하는 커플을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지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이랬는데 지금 두 분 이 분위기가 너무 아니 아 그건 아니었는데
4: 그럴 뻔이 났어요?
5: 낭만적이다.
1: 그쵸, 낭만적이죠.
5: 뒤로 좀 빠졌다가 잘 올게요.
1: 두 분 이렇게 인연이 되기까지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5: 저는 그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길이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크루에 가서 저랑 같이 가주실 분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분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0: 그 모임을 초창기 멤버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가고 싶다고 하니 또 먼저 이 모임에 있던 멤버로서 조금 챙겨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뭐
1: 처음에는 뭐 저한테 막약 같은 것도 막 주더라고요. 등산하는데 이거 먹으면 힘난다고. 근데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먹는다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갔죠. 출발을 한 거고.
2: 침 뱉는 거 아니죠?
3: 욕심, 욕심, 욕심, 욕심.

0: 광고인가요?
1: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산타 모자를 들고 갔는데 처음 봤는데 네. 지금 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쭈뼛쭈뼛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정상석 계시는 아저씨 분이 여자친구가
2: 원하는데
1: 이거 좀 써줘 했더니 이제 여자친구 아닌데요?
2: 그렇죠.

0: 너무 달랐죠. 그냥 안 힘들어요. 그게 진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1: 대장님, 저희 2조의 낭만 자기님께서 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2: 할 말 있어요?
1: 네.
2: 야, 이리 오세요, 그러면. 뭐 어디서?
1: 예, 가운데로 오세요.
2: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3: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2: 준비한 게 있어요?
1: 준비한 거, 준비한 거.
2: 한 말 써봐.
3: 해도 될까요?
1: 준비한 거.
2: 엄마! 한 말 써봐. 나랑 결혼. 나랑 결혼.
3: 평생을 함께 살래.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1: 아, 반지 끼고, 손에 끼고 있었어요.
2: 오! 오, 반지!
4: 금이야? 금이야?
1: 금이야?
4: 아, 고마워.
3: 와, 감사합니다.
1: 왜? 왜?
2: 박수!

슬기여서 결혼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하산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끊임없이 걸어가자.

0: 앞으로 평생 같이 산 잘 타보자. 평생 사랑해.
1: 축하합니다. 아이고, 트위스 좋다, 또.
2: 와.
1: 트위스 좋다.
2: 오. 오, 아, 네. 멋있다, 진짜.
3: 오, 진짜 비렁으로 탁 왔네.
2: 아니요.
1: 다 벼랑길이다.
3: 예.
1: 태안, 태안, 별.
2: 오, 진짜 멋있다.
1: 이거 벼랑길.
4: 오! 야, 바다야!
2: 우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우와.
5: 바다다!
4: 와! 와!
2: 아니, 예쁜 길 뒤에 더 예쁜 길이 계속 나오네요.
6: 그러니까.
2: 여기.
6: 동탄에 계속.
2: 와!
7: 근데 진짜 여기 비렁길 매력 있네요. 진짜 매력 있어.
1: 아주 좋습니다.
7: 예. 네. 잠깐만. 우리 저거 생각났어요. 우리 삼조가.
2: 삼조 이름.
7: 삼조 이름. 이름. 우리 아까 2조에서 앞에서 낭만.
2: 낭만자기? 낭만자기.
7: 그 너무 그. 뿌리 떨어지는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들을 소재해서 낭만 자기가 됐잖아요. 산삼조.
1: 감사합니다.
7: 우리는 산삼 같은 산의 기운을 받은 산삼조. 어때요?
1: 좋습니다.
7: 귀하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5: 산삼조.
7: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산삼조! 산삼조!
2: 장명 센스 미쳤다.
7: 아, 이거 인정받았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참 혼자 산 다니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닌 거예요?
8: 산은 네. 한 3년 6개월, 한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등산을 시작했죠.
7: 아,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8: 네, 그렇죠. 일단은 어딘가 기대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 생겼어요. 혹시나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많이 났죠. 그 수술하기 한 세 달 전부터 뭔가를 자식으로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찾던 중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0: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저랑 가족들을 이제 전부 다 그 생계를 이끌으셨죠. 그래서 아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50년간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거든요. 네, 두부 갑니다.
1: 예, 알겠다.
0: 소금은 조금 많이 졌어요.
1: 잘했다. 감맞다.
0: 맷줄이 계란이라 생각하고 자세해서. 나이가 드니까 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심정이 어땠는지. 엄마 그 마음을 이제는 엄마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뭐 우스웠던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옛날에 뭐 벼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1: 그렇다고.
0: 집이네. 저쪽 가서 잠깐 쉬어요. 소풍 오듯이 그래 왔네.
1: 그래 소풍.

0: 와.
1: 어, 근데 중간에 유리가 있는데.
0: 지렁다리인가 보다.
2: 와.
1: 엄청 깊어.
2: 우후. 오야. 파도가 이 아래까지 들어오는구나. 야, 협곡이네, 협곡.
0: 오, 그치. 이거였어. 저번에는 다르다.
1: 오, 완전 협곡이야.
0: 오, 멋있어. 오,
2: 너무 예쁘다.
3: 우와, 엄청 높네.
2: 어이씨.
3: 엄청 높아.
2: 지금 가파릅니다.
3: 네, 자, 가파릅니다. 슬슬 올라가는구만. 슬슬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네.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이거 물인가?
1: 어. 힘든가요?
0: 쉬는 게 더 힘들어.
1: 파이팅!
2: 잘 오고 있습니까?
3: 네.
4: 네.
2: 힘 안 됩니까?
3: 네.
5: 자, 산악버스 화이팅!
3: 화이팅!
5: 아, 좋다. 힘이 난다, 힘이 나.
3: 힘이 난다.
1: 가보자고.
3: 가보자고.
2: 오!
6: 화이팅!
3: 화이팅!
5: 야, 고지가 보인다. 자, 다 왔어요.
2: 아이고.
5: 다 왔어.
2: 야, 산악버스! 내고 해! 해! 해! 해!
3: 산악버스!
6: 화이팅! 화이팅!
3: 어우, 뭔데? 어우!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1: 와, 마음이 뻥 뚫리는 거.
3: 그쵸?
6: 물 색깔이 완전.
5: 와, 좋다!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우후! 시원한 바람이 분다.
2: 와. 하지. 하이파이브.
5: 우와. 와.
3: 화이팅. 화이팅.
2: 귀여웠냐? 귀여웠어?
6: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이야.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5: 와, 정상이다. 이야.

0: 정상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1: 자, 처음으로 저희가 산악포세가 바다로 이렇게 왔는데 송슬기님,
2: 네.
1: 느낌 어떻습니까?
2: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뭐 고백도 받아보고요.
1: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이런 멋진 프로포즈 하는 거 봤냐고.
2: 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코깼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코가 끼다니. 누가 코가 낀 거야, 지금.
2: 여기가.
1: 예. 1937만 5천 명을 보유하신 장윤영 주부님 한 말씀.
3: 제가 지난번에 여기 비련길 걸었을 때는 네. 감기 걸려서
1: 감기?
3: 네, 제대로 못 걸었었거든요. 제대로 걸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또 누구랑 걸으니까 기분 좋아? 누구랑
3: 회장님이랑요.
1: 아, 그래요. 우리 이승님.
4: 제가 정상에 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0: 어묵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악버스 금호도 기런길 화이팅!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선입구가 아니라
0: 식당 앞에 내렸네.
1: 저희 밥 먹고 가나요? 여러분 다들 시장하셨는데.
0: 아, 여러분들은 행복한 기수입니다.
1: 네.
0: 네. 실을 떨고 악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산인데. 진짜로요? 네.
1: 우리 저 끝에 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2: 끝내줘.
3: 아우, 너무 좋아.
2: 목이 딱 풀리는 것 같아요,
3: 대장님. 네. 시선이 너무 좋아. 내가 봐도 좋아.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랜만이다, 공손아.
1: 네가 어떻게...
0: 네 딸 데리러 온 거니?
1: 야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2: 우리 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요?
1: 가자.
3: 아, 안 된다니까!
0: 정년이 지금 내 제자고 우리 고극단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는 못 끌고 가. 당사자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면 안 맞겠지만.
3: 쥐는 나갈 생각이 없는디요.
0: 정년이 데려가고 싶으면 나랑 얘기해. 아님 네 딸 앞에서 우리 지난 세월 구구절절 다 얘기할까? 뭐해? 들어가.

0: 늦었지? 안 늦었어. 아, 거기서 잠깐만. 우왕청심환이야. 떨릴 때 이거 먹으면 효과가 그만이래.
1: 아, 진짜 찡글.
0: 어, 안 돼. 너 다 먹어.
1: 아, 내 징한 걸. 아, 소태 맛이 다 녹구만.
0: 이제 들어가서 네 소리로 다 끝장내버리자. 이.

0: 좋은데요. 역시 소문대로네. 이거 들은 사람들은 다른 추월만정은 이제 CC에서 어떻게 될 거야.
1: 괜히 천재소녀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음반 나오면 조선 전역에서 최공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2: 명창대회 우승자 최공서의 레코드 판매 개시! 자,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들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사서 천천히 오실 겁니다. 최공선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살아있으니 결국 다 만나지는구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년이 데리고 갈 텐게 내 딸 붙들지 말어.
0: 왜? 겁나니? 정년이도 너처럼 소리꾼의 길을 가다가 실패할까 봐? 이 길을 선택한 건 네 딸이야. 이제 와서 네 딸 억지로 주저앉힌다고 포기할 것 같아?
1: 그런 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요. 내 딸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 게. 한 번만 먹으면 기운치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 게.
0: 도중에 포기한 너는 지금 마냥 행복하니?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그 자리를 넌 가봤다고. 그래놓고 넌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디.
0: 날 먼저 찾아온 건 정년이야. 너 네 딸 소리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2: 오늘 울고 가.

처음 임진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너랑 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해. 네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넌 기어이 임진 선생님 제자가 됐었지. 네 목소리, 네 고집까지 정연이는 널 너무 닮았어.

0: 언니도 소리를 했다면서 어째 내가 소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1: 나 같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2: 언니, 언니 나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주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인자는 그것뿐만이 아니여. 내가 국국을 하고 싶어.
3: 아휴, 벌써 그러고 좋아져 버렸냐?
2: 응.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데 아주 막 머리 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그 정도로 좋아. 언니, 언니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가?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할란께.
3: 정윤아, 언니가 일하고 애원한다. 언니를 집에 가자. 제발 언니 말 좀 들어.
2: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백날 첫날 바지락이나 캐고 생선 손질하면서 살다가 뭐 적당한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살라고? 언니, 나 인자 그러고는 못 살아.
3: 네가 갈라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 줌 죄밖에 없더란 말이야. 내 꼴 나기 전에 역수 그만하자.
2: 아니, 난 언니랑 달라. 언니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어. 언니가 실패했다고 어째서 내 말목까지 잡으려 드냔 말이야.
3: 부모 자식 연 끊고 너 없는 자식 인생 칠란다. 그래도 여기 남을 거여. 남을 거냔 말이여.
2: 남을라네.

0: 이제 나 기부스 풀었으니까 오늘부터 너 타방 안 나가도 돼. 너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불안해 죽겠어.
1: 나도 단장님 얼굴 뵐 때마다 좀 찔리긴 하단 참인디. 근데 너 괜찮겄어?
0: 괜찮아. 봐봐, 이제 멀쩡해.
1: 아! 아이고, 이 가시나야! 기부스 풀러도 하루 이틀은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과정은 내가 대신 나갈게.
0: 아, 나 진짜 괜찮아.
1: 뭣이 괜찮아? 지금까지 안 들켰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부르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움직이지 마라.
2: 네.
3: 부르셨어요? 우리 영서
4: 오랜만이네.
2: 앉아라. 그래, 영인이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3: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니까 한 1년 됐을걸요? 언니 보고 반가운 척도 안 하니.
5: 어차피 집에 가면 볼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4: 너 집에 오면 엄마만 보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2: 참. 둘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참 달라?
4: 영서는 엄마 빼다 닮았어요. 둘 다 예술가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요.
3: 아 참, 이거 드린다고 해놓고. 저 귀국 기념 독창회가 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2: 그럼 꼭 가야지. 오랜만에 언니 왔는데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5: 네.
6: 저 소프라노 허영이시죠?
4: 네.
7: 저 여기 사인 좀.
3: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저 이종분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4: 여기요.
7: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얼굴 좀 펴라.
5: 언니랑 다니면 난 꼭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3: 너 연구생 공연 주연했단 기사 봤어. 기립박수도 받고 반응 아주 좋았다면서?
5: 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3: 너무?
5: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어머니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야.
3: 넌 엄마가 만족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

0: 반장님.
1: 윤정년,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번단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야?
2: 단장님 실은요, 메란국국단 연구생의 노래를 팔아? 메란국국단 이름에 흙탕물을 끼얹어도 정도가 있지. 예인의 자존심도 없는 놈. 당장 나가!

0: 단장님.
1: 단장님. 잘못했어라. 제가 용돈이 부족해갖고 짤막한 생각에 잠깐 눈이 뒤집혀갖고 그랬습니다.
2: 일어나. 무릎만 꿇으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1: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방서 일하게 된 것은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만이라. 잠깐 서빙만 하고 그만둘라 했는디 아 일이 꼬이다 본게 어쩌다 노래까지 부르게 됐어라. 절대 처음부터 돈 벌라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여라.
2: 그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말해봐라.

0: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1: 엄마랑 미치었던
2: 일이다 보니 알 수
0: 없어. 단장님! 지금 뭐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 뭐든 할 텐게!
3: 난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메란국국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넌 기본부터 안 된 놈이야. 배우로서도 예인으로서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0: 죽인다고. 용서받을 일 아니라고 저도 안디.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갖고 결례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빌러왔습니다. 저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을게요. 아시잖아요. 엄니 가슴에 대못을 쳐가면서 국국을 얻었다고 남았는데 이라고 끝날 수는 없단 말이여라.
1: 넌 어차피 유예 기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반쪽짜리 연구생이었다. 그리고 오늘로 유예 기간은 끝났어.
0: 아드렌딜라는 프로라도 있을 텐게 해란에 붙어 있게 해주시오.
1: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0: 해.
1: 당장 윤정령 끌어내라고 해.
0: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직까지 안 들켜서 다행이요. 도대체 네가 왜? 넌 하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고집부려 갖고 한 거잖아. 울지 마야. 내가 울면 나도 눈물 나야. 너 행여라도 단장님께 극세 이랬다고 얘기할 생각 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가 말씀드렸어. 노래를 부른 것은 나야. 너 갈 데도 없잖아.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야. 지달려. 내가 변수를 써서는 다시 메란에 돌아올 텐게. 그렇게 너도 뭔 일이 있어도 지금 딱 지키고 있기다.

0: 단장님 화 좀 가라앉으시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근데 다방에서 일은 왜 했던 거야?
1: 사정이 뭐든 거기서 노래 부른 건 사실인데 단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메랑꽃국단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0: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꽃국단 연결시켜 줄게. 메란 아니어도 서울에 다른 꽃국단들 많아.
2: 아니야. 쟤는 메랑 꽃국단에 뭔 일 있어도 다시 들어갈라요.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무슨 수로? 그리고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서 버티려고?
1: 그것은...
0: 됐어. 방법 생각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1: 저... 밥... 예?
2: 예.
1: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2: 예.
1: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메랑꽃국단에서 쫓겨난 네가 이 집에 있다는 게 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옥경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니? 너 설마 옥경이가 마음 편히 있으랜다고 여기 계속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지?
2: 그럼요. 끼치는 일 없도록 가갖고 마이라.
3: 윤정년 용서해달란 얘기면 꺼내지도 마. 걘 규칙을 어겼어.
0: 정년이가 돈 욕심에 구극단 이름 팔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우선 왜 그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고.
3: 이유가 뭐건 구극하는 우리를 업수이 여기는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러니 노류장화처럼 아무데서나 노래를 팔아선 안 된다는 말이야.
0: 작년 이대로 내쫓으면 다른 국극단을 뺏길지도 몰라요.
3: 이번에 봐주면 너도 나도 밖에 나가서 국극단 이름을 팔아 돈을 벌 거다. 그럼 우리 국극단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난 그 꼴은 못 본다.
4: 맛있게 먹어. 여기.
5: 맛있게 드세요.
6: 아, 고맙습니다.
5: 많이 먹어라.
7: 누구냐고 집빵이다 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집에 부끄러워하는 거 봐.
6: 임미옥 작가님, 저 사인해 주세요.
7: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작가님이 사준 거라 맛있나 봐.
6: 나 다음엔 5개 사주세요. 5개.
7: 사주면 안 돼? 그래, 너 시켜. 작가님이 찐빵이 더 사줄게. 역시 뭘 알아. 겨울에 찐빵이 진짜 맛있다니까. 김너는 어구.

0: 이거 다 드셨네?
1: 180안입니다.
2: 돈이 있으니?
0: 뭐야? 지금 돈도 없으면서 찐빵에 그러고 많이 잡수신 거야?
3: 이거 아니 작정한 사기꾼이네 이거.
2: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니?
4: 아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 갖고 얘기하자. 빨리 나와, 빨리.
2: 아니 진짜로 이따 할게요.
4: 나와 빨리. 사기꾼 빨리 나, 빨리 아니. 빨리 나. 이씨 장난 하나 좀.
2: 아니요. 지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아 지도 거기서 누가 날치기를 해갔는지 그냥 돈이 없어졌단게요. 아 참말로 돈이 한 푼도 없단게요.
5: 돈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돈도 없었는데 그러고 찐빵을 처먹은 건지 내가 알 게 뭐야.
2: 엄마야? 아니 지금 누굴 사기꾼 취급하여.
6: 이 깨끗한 놈의 새끼가 영화대라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죄를 지었으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바에.
2: 아니 앞뒤 사정 들어보도 않고 뭐라 붙인 게.
6: 시끄럽고 당장 찐밥값이나 변통해 와.
2: 지가 시방 서울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디.
3: 떼어먹은 돈 변상 안 하면 콩밥 먹어야 하는데.
2: 콩밥이요? 왜 무치였을까. 그럼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실랍니까?

0: 이 새끼가 시간 끌려고 전화하는 척하는 거 봐. 야! 이 새끼 쳐!
1: 예? 아, 더 쓰셨어!

0: 애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게 고부장 때문이라니?
1: 사업부 고부장. 아무래도 극단 돈을 빼서 노름판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0: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말고도 밖에서 돈을 버는 연구생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연습 시간도 부족한데 밖에서 돈을 버는 건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0: 애들이 한창 멋부리고 꾸밀 나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
1: 아니에요. 걔네들 용돈 몇 주치 모아봤자 겨우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0: 그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1: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0: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정유희 때문에 화나 계신데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아. 내가 단장님 기분 봐서 적당한 때에 잘 말씀드릴게.

0: 야, 우리 공주님.
1: 노름판 드나드는 거 적당히 해.
2: 뭐?
1: 이상하다고 눈치챈 애가 있어. 단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몸 좀 사리라고요.
0: 알았어.
1: 그리고 연구생 애들 용돈 좀 올려줘요.
0: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 되지. 어? 뭘 또 얼마나 더...
1: 연구생 애들 입에서 자꾸 불만 나오면 사업부 장부 뒤져보잔 소리 나올 텐데. 그래도 좋아?
0: 알았어. 혜령이한테 불똥 안 튀게 내가 잘할 테니까.

0: 이런 일로 연락드려갖고 죄송하고 마이라. 그 찐빵값은 지가 조만간에 꼭 갚을게요.
1: 찐빵값은 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북극단에서 쫓겨났으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해봐.
0: 저 키워주시겠다는 그때 그 얘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1: 그럼 내 생각은 변함없지.
0: 그러시다면 절 가수로 키워주실랍니까?
1: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야?
0: 당장 목포로 내려갈 거 아니면 서울서 버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이런 꼴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거든요.
1: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성공하겠다고 서울 왔으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0: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랑 국극단 들먹여갖고 가수할 생각은 없어.
1: 그건 나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발굴해서 키워낸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가수일 뿐인 거야?
0: 야.
2: 여기가 방송국 스튜디오야. 이 안에서 방송을 만들면 각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는 거야.
3: 보통 그러면 지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라?
1: 맞아. 근데 아직은 녹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시간으로만 방송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무대에 서면 NG나더라도, 아니 실수하더라도 그냥 계속 노래 불러야 돼.
3: 근데 아직 라디오도 없는 집이 많은데 텔레비전은 몇 집이나 갖고 있을런가요? 솔찬이 비쌀 것 같은데.
1: 아직 많지는 않지. 수산기 하나 값이면 쌀 몇십 가마를 살 수 있으니까.
3: 예? 아니, 그러면 방송을 한다 해도 볼 사람이 없겠네요.
1: 미래를 내다봐야지, 정연아. 머지않아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이 방송을 보려고 거리가 텅 비는 날이 올 거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국극을 하면 극장에 오는 사람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전국에서 다 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4: 피디님! 김시스터스가 는다고 합니다.
1: 뭐? 야, 언제 도착한다?
4: 전 잘 모르겠습니다.
3: 참나.
5: 미스리 커피 두 잔.
6: 네.
3: 뭔 놈의 한자가 이라고 많대요?
5: 출연 계약서야. 네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방송국은 너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끝에 지장 찍어. 응.

0: 정현아, 인사드려.
1: 앞으로 널 가르쳐주실 패트리샤 김 선생님이셔.
2: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년이라고 합니다.
3: 너 파스텔 다방에서... 에이. 어쩐지 박PD가 그때부터 관심 많더라니.
1: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될성부른 떡잎 알아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0: 저 이만 가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데뷔할 때까지 선생님 댁에서 지내면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2: 무엇이 잘못됐어?
3: 아니야. 웃을래.

0: 이건 처음 보는 노랜디요?
1: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니까. 박 PD가 미스윤을 위해서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아온 노래야.
0: 어머, 쟤를 위해서요?
1: 악보 볼 줄은 아니?
0: 아니요.
1: 잘 들어. 딱 한 번만 불러줄 테니까 듣고 외워.
2: 야,

0: 모시고.
1: 당연하지. 왕년엔 서른 알 모시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 야.
2: 우째 왜 그러신데요?
1: 안 되겠다. 내가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미스윤 꼬라지가 너무 심란해서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선 미스윤 스타일부터 확 바꾸자.

고개는 가볍게 들고 자연스러운 미소.

0: 떼끼란 거 징하게 맛있네. 아 근데 선생님은 그러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어째 다시 가수로 복귀 안 하세요?
1: 하고 싶어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니 써준 데가 있어야지.
0: 이혼이요?
1: 뭘 그렇게 놀래?
0: 아니 이혼이란 거 그 말만 들어봤지 아주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봐요.
1: 그럼 넌 뭐 이혼녀가 머리에 뿔이라도 났을 줄 알았니?
0: 아휴.
1: 하긴 나도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내 남편이 딸뻘 되는 여자랑 바람날 줄도 몰랐고.

0: 바람이요. 아따, 우리 동네 아줌들 말로는 그 남자들은 한두 번씩 바람 안 피는 놈이 없다고. 당연히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던디요. 선생님도 좀 참지 그러셨어.
1: 어떻게 참아? 다른 여자랑 내 남편을 나누고 사는 건데.
0: 아니, 그 일도 안 풀리신다면서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러고 후회 안 되세요?
1: 넌 국극단에서 쫓겨난 뒤로 서울로 올라온 거 후회되니?
0: 아니요.
1: 왜? 결국 이렇게 국극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할 일 없었잖아.
0: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건게요.
1: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다 알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니까. 나야 두 번 다시 가수로 사람들 앞에 못 설 수도 있겠지만 널 가수로 잘 키워내면 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우리 잘해보자.
0: 예.
2: 없으니까 연습실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내가 언제 그 촌딱이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돈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팔다니. 역시 우리랑 격이 안 맞아요, 격이. 박초록 서북실, 너넨 둘 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늘 집에서 용돈도 넉넉하게 받잖아. 한번 돈에 쪼들려 본 적도 없으면서 남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3: 아유, 무서워라. 네 얘기도 아닌데 왜 화를 내?
4: 너도 다방에서 일해?
5: 뭐야? 다방에서 일한다? 주른이도 다방에서
6: 몰라,
5: 일해?
6: 몰라, 아니겠지.
2: 어머, 진짠가 봐. 야, 웃을 게 아니라니까.
6: 진짜겠냐.
7: 뭐 수업 시작이야. 다들 조용히 해. 이미 없는 애 험담을 뭐하러 하는 거야? 너네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연습을 해. 박초록, 서복시의 진현홍. 너네가 월말 평가에서 제일 점수 낮았던 건 알아?
0: 야, 나와. 내 자리.
2: 켜. 고마워.
7: 너한테 고맙단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2: 그래도 고마워. 도대체 단장님께서 어쩌다 정연이가 다방에서 일한 걸 아시게 된지 모르겠어. 누가 말한 거야, 진짜.

0: 신라.
1: 푸르른 바다에 산에
0: 사도처럼. 그렇지.
1: 오늘은 언제 올까 바다로 나간다니.
2: Stop, stop, stop.
3: 방금 네가 부른 노래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래?
4: 구야 당연히 0점이요.
3: 왜?
4: 부른 사람이 아무 감흥이 없는지 듣는 사람은 왜시 느껴지겠나 싶어갖고요.
3: 잘 알고 있네. 지금 미쓰이는 기본기는 다 됐어. 근데 유행가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노래 잘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발끝까지 짜릿짜릿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4: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3: 너만의 색깔을 입혀야지. 윤정년 하면 아 목포의 청춘 하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명심해. 네 노래 첫 소절만으로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확 끌어모으.

0: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윤정년이라고.

0: 잘 지내고 있지?
1: 너는? 당연히 잘 못 지내고 있겠지? 이게 다 나 때문에.
0: 아이, 스톱! 스톱! 인자부터 눈물 금지다잉. 나 진짜 국국당 잊어버리고 잘 지낸단께? 요새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국국당은 요새 오디션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겠네?
1: 그렇지 뭐.
0: 영서 고아이 나는 보나마나 디마이로 오디션 준비한다 할 것 같은데 맞지?
1: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아직 국국단에 미련 남은 거잖아.
0: 아니, 아, 아이고, 아니란께? 아니, 나는 이제 가수로 성공할 건디? 앞으로는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할 거래. 나는
2: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1: 별천지?
0: 천지에서 성공할 거야. 근데 너는? 아, 너는 이번 공연에서 뭐 맞고 잡냐?
1: 나 당연히 초대겠지 뭐. 지금까지 정기 공연에서 초대 이상으로 뭐 맡아본 적이 없는데? 단장님이 시켜주지도 않을 거고.
0: 뭔 소리대? 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딪혀 봐야 알지. 꿈을 높게 갖고 도전을 해야 실력이 손톱만 치식이라도 늘 것 아니야. 극다가 너 해랑 선배 같은 여역 되고 싶다 했냐 안 했냐?
1: 아, 그거야. 근데 이제 무대 서봤자 봐줄 사람도 없잖아.
0: 응? 없긴 왜 없어야? 너 무대 선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티켓 구해갖고 보러 갈 건디?
1: 진짜?
0: 아, 나 가시네. 아,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지 그럼. 언능 무가 옷은 이 까무잡잡한 게 맛있어.
1: 고마워.

0: 어떠세요?
1: 좋네요. 요새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야. 너도 이제 문화생활 좀 해야지.
2: 허용인? 허용인이라 하면 혹시 소프라노 한기주 딸 허영인 마려라?
1: 너도 알아?
2: 예. 그 집 둘째 딸을 쪼까 아요.
1: 그 집에 딸이 또 있었나? 아무튼 아주 팔자 좋은 집안이야. 그 집 바깥 양반인 허인성 선생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 아들인데다가 지금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그 한기주 여사는 저기 종로에 가면 청안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 거기 병원장 외동딸이야. 너 이따 그 집 가서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2: 그 집에도 가야 돼요?
1: 그럼 오늘 진짜 목표는 그 집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정년이 너 살던 동네가 목포 어디라고 그랬지?
2: 목포 해안동인데요. 왜요?
1: 아, 아니, 너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쓸 자료화면 좀 찍으려고. 풍경 몇 커트 나올 거야?
2: 아따, 우리 동네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힌 게 한때나 찍어도 뭐 즐기는 것이야.
1: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란 국극단 총출동이구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너 이제 방송계 새별이 될 거니까.
2: 당연하지라.

0: 아,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윤정년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아, 그래요, 정년 양.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 PD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월간 파라다이스 손재덕 기자님.
2: 안녕하세요.
3: 이 친구가 박 PD가 말한 그 야심작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네.
0: 텔레비전은 무조건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내세워야죠. 앞으로 좋은 기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 나야 뭐. 자주 봐요.
4: 열심히 해봐요.
2: 정면이 옆에 있는 사람 방송국 PD라고 하더라고요. 정연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내보내려고 하나 봐요.
5: 밖에서 마음대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정말 활개를 치는구나.
2: 단장님.
6: 좋습니다.
2: 고맙구마이라.
0: 진짜 이번에 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 잘해요.
7: 도와주세요.
8: 소설로서.
7: 저, 아, 진짜요?
9: 정년아. 우리 정년이 아직 몰라보겠네. 잡지에 나오는 모델이 따로 없는데?
2: 아따, 왜 그런 말씀을.
9: 가수 준비는 잘 돼가?
10: 그럼요. 평생 처음으로 좋은 옷이랑 구두도 신어보고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노래 교습도 받고 재밌던디요.
9: 국극에서는 마음 뜬 거야? 난 네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0: 넌 타고난 무대 체질이니까 물론 가수도 잘해내겠지. 하지만 난 소리할 때 네가 제일 좋았어. 옥경아! 잠깐만. 너 데리고 온 사람 너를 아주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나 봐.
1: 최상품? 그럼 뭐 내가 뭐 물건이란 말이야?
0: 좋은 옷, 좋은 구두 사주고 선생님 붙여서 노래 훈련시키고 하는 거 다 텔레비전에 내보낼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1: 하여간 저놈 마을 본세는 이나 지금이나.
0: 너 혹시 내가 아니다.
1: 네가 말 안 한 거 알아.
0: 뭐?
1: 나 다방에서 일한 거 말이야. 네가 안 일렀던 거 알고 있다고.
0: 날 믿는다는 거야?
1: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됨됨이를 알아야. 네가 말을 싹스없이 해서 그러지 뭐 너의 비밀 그냥 뽀로로 달려가갖고 일르는 위인은 아닌께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단께.
2: 저희 가족들입니다. 여보.
3: 어머, 오셨어요.
2: 자, 여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딸 영인이 그리고 얘는 작은 딸 영서입니다. 인사드려. 정일선 의원님 부부시다.
4: 안녕하세요.
5: 그 영인 씨 아까 노래 아주 잘 들었어요. 영인 씨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4: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6: 작은 따님도 성악을 배우나요?
4: 전 국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국극? 아, 그 판소리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음악극 말이에요?
4: 어머, 역시 사모님께선 문화 전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0: 춤, 노래, 연기가 들어간 종합예술이에요. 사모님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6: 뭐, 우리 예술도 잘 살리면 좋죠?
5: 그래, 뭐, 주연을 맡고 있겠군요.
4: 그야, 물론이죠, 의원.
0: 아직 주연은 연구생 공연에서만 해봤고 지금은 전기 공연에서 오디션을 주연을 따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5: 그래요,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 따님들이 출중하셔서 열아들 부럽지 않으시겠습니다.
2: 와인 한잔하시죠.
5: 아, 그러니까요.
2: 예, 이쪽으로.
1: 부잣집이네. 온 놈의 마당이 뭔 운동장 맨 직구대.
7: 너 제정신이야? 거기서 주연도 못 맡고 있다는 얘기는 왜 해?
8: 사실이잖아요.
7: 맡을 거잖아. 너 오디션 봤어? 주연 맡을 거라면서.
8: 아직은 아니에요.
7: 안 그래도 국극 같은 거 하고 있다고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는데 거기다 대고 주연도 못 먹고 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망신.
0: 국극 같은 거요? 어머니는 제가 창피하세요?
7: 말꼬리 돌리지 마. 지금 잘못한 건 너야.
0: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국극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창피하신 거네요. 국극은

0: 오페라가 아니라 그러세요?
1: 사람 매도하지 마라.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예술에도 급이 있는 거야.
0: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절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하나뿐인 제 엄마잖아요. 그냥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1: 집 뛰쳐나가서 구급단 들어갔을 때 절연하지 않은 건 그나마 네가 내 딸이라서였어. 거기다 아직까지 네 마이를 못 맞는 것도 기다려주고 있어. 이젠 네가 내 체면을 세워줄 차례 아니니?

0: 들은 거야?
1: 있냐?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갖고 우연히.
0: 우연히? 아까는 내가 고자질 안 했다는 거 아니 어쩌니 사람 환심차더니 너 이런 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쳐? 남의 말 엿듣는 못된 버르장머리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1: 뭐? 야, 아니다. 그래,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0: 어디가? 사람 속 뒤집어놓고 도망가면 다야?
1: 너 지금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잖아. 네 엄니한테 화나는 거잖아.
0: 왜 네 엄니한테 무시당해놓고 나한테 엉뚱하게 화풀이야!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여. 나도 인자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

0: 우리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1: 수분
0: 그늘 휴식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일류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에다 쓴 글 중에서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연주를 잘하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읽혔는데요. 절대 시간량을 들여서 힘을 기르고 연주의 순간에는 시간 예술로서의 음악을 발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소리를 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순간이 좀 있었죠. 네. 냉정한 그런 그 전투사처럼 다음 순간에 집중해서 마지막 곡을 또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부에는 우리로서는 제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황병기 선생님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탄생되는 시간을 함께 해온 그런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먼 과거로 회고하는 시간일 거고 황병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 나가는 설레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려가 오늘 연주가가 작품을 거꾸로 더듬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황병기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작품들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작곡가의 생각과 감성과 인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담백하고 명징한 그런 음악 언어가 마치 생애를 다 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졸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런 노년의 감성이 초기 작품에서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연주하게 되는 김일륜 선생님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묵상해온 그런 음악의 세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완숙한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주가와 작곡가의 독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과거로 흘러갈수록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김일륜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이런 게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잘 알고 많이 연주해 보셨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들으면 나의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졸업 연주 때, 첫 번째 독주회 때 이런 시간들과 오버랩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러분을 음악 속으로 더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기 작품의 초기 작품, 그리고 어쩌면은 더 깊은 사유의 시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륜 교수가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치고 탐색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오늘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그 어떤 박사학위 논문 집필 기간보다 더 못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황병기 선생님께서 인준해 주는 박사학위가 있다면 제 1호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65세 넘었다고 공로상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최우수 연주가상 이런 걸로 추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호스트이자 그리고 또 그 훌륭한 이런 기획과 또 꾸준한 연습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줄 김일륜과 또 오늘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김웅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사실은 한병기 선생님께서 한 문학지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는데요.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다른 명사들이 뭐라고 한 말씀씩 하셨는데 황병기 선생님께서는 나는 쓸 게 없다. 내가 죽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졌는데요. 사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빠르게 선생님 음악이 잊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혹시 오늘 밤에 황병기 선생님 음악을 모두 다 듣고 꿈을 꾸시면 꿈속에서 선생님 그 말 취소하시고 오래오래 한 시대를 기억하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일현 선생님도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다시 모셔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1: 저는 황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 우리 송혜진 교수가 그 축사에 잘 써줬지만 왜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하냐고 후배들 생각도 좀 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꿈에도 와주시고 그거는 작년에 오셨지만 올해는 안 오셨어요. 그런데 꿈에도 와주시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오늘 연주를 정말 성의껏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비님도 좀 와주시고 날씨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 발길에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 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4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가 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또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20mm,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신 거죠?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그 아버지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 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소목에서는 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다수 끌 작업을 하는 거죠.

0: 사업도 안 해.
1: 왜요?
0: 이거 수용률이 이게. 사람한테 먼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먼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못 만들어. 하루 2, 30개, 20개야만 딱 맞아,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0: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끌릴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아,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2: 저 끝나고 망치도 해야 되잖아요. 한옥고에. 한옥고 뭐 없는데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가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가시 전시대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도 관심이 없고 지방에도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내가 막.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을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 양태를 안 하면 또 통영과 또 같이 끊어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 관리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무게감도 엄청 큰데 그래도 그 보람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몸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구체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 고요로 가야겠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잠 못 자는 소름이 쏙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눌러요.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멋이라고.

곁에 있으며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통의 멋을 배우고 또 꿈을 키워가는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입니다.
1: 맞습니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의 판소리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발림 하나, 소리 한 대목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본기와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말 그대로 어린 나이부터 우리 음악과 춤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네. 정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데 또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요, 국립 국악 중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생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음악의 맑고 힘찬 울림. 다음 무대도 성악 전공 친구들이 판소리 무대를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더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0: 함께 대생원하니요! 하고 부른 나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야 퇴짜를 호짜로 한번 불러보는디. 차기 주둥이 발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탯탯탯 고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1: 아이씨고.
0: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의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정말 탄탄한데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일반 중학교 친구들이 국영수와 싸울 때 저희는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고 방과 후에는 창극, 남도민요, 창작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소리가 하나하나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판소리의 매력은 뭐예요?
3: 판소리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재치있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아이돌 노래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0: 맞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어볼래 진행하면서 국악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3: 네, 아침 연습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침 6시 30분쯤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네. 저희 학교는 전공 시간이 아침에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역시 국립국악중학교답게 미리 와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잠을 줄여서라도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4: 저희 성악과는 오해가 생겼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약간 안 좋을 때 나 꿀물 같은 목에 좋은 간식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0: 목에 좋은 거. 네.
2: 역시 성악을 사랑하는 성악 전공 친구들답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좀 다른가요?
5: 쉬는 시간도 엄청 바쁜데요. 저희 판소리과 친구들이 기악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타악과 친구들에게 장구나 북 같은 걸 배우면서 같이 국악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0: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국악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네.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국악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나 진짜 멀리서 배우러 왔다는 친구 있습니까?
6: 저요. 저는 청주에서 네. 국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국악중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0: 네.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6: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관련 안내문도 직접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럼 합격했을 때 다 함께 좀 기뻐해 주셨겠어요.
6: 네.
2: 아 진짜 든든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막상 오니까 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어요?
7: 저희 학교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2: 교복?
7: 처음에는 치마가 조금 길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앉아서 편하게 나비다리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0: 교복이 예쁘죠. 예. 국립국악중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겠다라고 고민 중인 예비 후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6: 성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우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0: 네, 다음 무대는 성악 전공 친구의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정가를 전공하는 박시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이곳은 바로 연습실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은 아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후에도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9: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열심히 정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판소리가 뭔가 힘있게 이끌어가는 무대였다면 정관은 뭔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고든 자세와 깊은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한음한음을 정성스럽게 이어가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답게 판소리부터 정각까지 우리 성악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살아있는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민요 전공반의 윤지은,
1: 이유리입니다. 저희 민요 전공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민요는 한번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1: 맞아요. 기쁠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서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게 큰 매력입니다.
0: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 저희가 준비한 민요를 들으시면 아마 계속 흥얼거리게 되실 거예요. 민요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0: 야, 미녀 특유의 밝고 흥겨운 매력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같은 성악 전공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에서 몸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 연이어 감상하시면서 우리 춤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팀입니다.
3: 무용은 우리 정서를

0: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제,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전문성 있게 배우며 각종 공연에서도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미래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무용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풀이와 태평무를 준비했는데요.
2: 살풀이는 마음속에 한을 푸는 춤입니다.
3: 태평무에서는 태평무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저희

0: 역시 무용 전공 친구들이 보여주는 춤의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프리가 뭔가 섬세한 감정을 잘 보여줬다면 태평무는 기품 있고 또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 무대는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 부채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우아하고 섬세한 부채춤 무대 잘 봤습니다. 시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1: 7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 네. 8살에 한국무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2: 꿈을 이루는 순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1: 네, 엄마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처음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야? 진짜야?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네.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게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힘들어하는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2: 그게 엄마 마음이죠.
0: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연하고 얼마나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아까 그 성악과 친구들과도 잠깐 교복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시연 친구는 교복 입고 다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가끔 길에서 할머니들께서 어디 학교냐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교복은 이래야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2: 안 그래도 예쁜 친구가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0: 아, 그럼요.
2: 자, 우리 시연 친구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식습관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좋아하는 간식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0: 아우야.
1: 그래서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네. 컨디션 신경 안 써도 되고 공연 다 끝나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오늘만큼 마음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1: 저는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해서
0: 그것도 입맛이 약간 어른 입맛이네요.
2: 다이어트식인데
0: 샤브샤브
1: 채소도 네.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친구들과 함께 먹기 좋아서 자주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다 네. 보면 네. 힘들었던 순간도 이렇게 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샤브샤브집에도 사실 무제한 떡볶이도 있고 네. 어떤 데는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되지.
2: 네. 오, 그렇구나. 그래요. 시연 학생은 또 무용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정말 함께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용 어떤 대표로 나왔으니까 반 친구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1: 항상 힘들고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0: 네, 힘찬 기운이 무대 가득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과인데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 전통 국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연주 실기와 합주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발표회와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2: 예. 오,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하네요. 정말 꼭 오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을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3: 저요?
0: 예.
3: 오후 4시 정각이었는데요.
0: 예.
3: 그 차 안은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0: 긴장으로?
3: 네.
0: 긴장감?
3: 네. 네. 엄마 핸드폰에 결과가 뜨기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0: 네.
3: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아, 엄마가 그냥 합격 이러지 않았겠지.
3: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합격!
3: 네. 라고 외치는 순간 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네. 아빠가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빠를 패스하고 아빠 패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아빠도 같이 기뻐하시고
3: 네.
0: 네,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0: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1: 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2: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전공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공 발표를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대기를 하는데 예. 그때 그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 예. 전공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예. 이제 친구들도 진지해져서 예. 다 같이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0: 얼굴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좀 저거 되게 신기하다 할 만한 그 국악중학교만의 풍경이 있을까요?
3: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여학생들은 디스코 머리를 무조건 따야 하는데요. 금손 친구들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디스코 머리가 뭐예요?
1: 그 지금 이렇게 한 게 그죠? 한번 뒤돌아 보여줄 수 있어요?
0: 네. 이렇게 땋은 머리?
1: 이게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냥 땋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진짜 약간 청담동 샵처럼 원장님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0: 아, 실력 좋은 원장님 앞에. 예.
1: 지금도 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3: 국악중학교에 오면은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귀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귀 딱 닫고 마이 에이 해라. 남과 비교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0: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준 군도 한마디 해줘요. 미래 후배들한테 짧게.
2: 열심히 하십시오.
0: 좋아요. 예. 그럼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기악 전공 친구들도 자신만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정말 뭐 성악부터 기악 무용까지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당당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뷰할 때는 뭔가 중학생다운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네. 친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처럼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음악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주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에는 기악 전공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했죠? 우리 학교 기악 전공 친구들은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대금은 청소리와 농음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몸소리 대금 선조 기대

0: 정신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하도 마음 둘 곳 없어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날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낼수록 님의 생각 뼛속에 드는구나.

산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천옹 그림 평풍 행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춘일은 이오날 백발한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할 줄 아는 봄을 반겨온들 쓸데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나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소냐 아 에이 아 걸 쓰고

0: 조간도. 어.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은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의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시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랭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0: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2: 토끼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3: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4: 네.
3: 억스 영원하자.
0: 그러니까 이 억스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 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0: 뭐 그랬어요?
1: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0: 네.
1: 저희 새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아니 새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스의 새타령이 너무 좋은 걸.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억새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0: 네.
1: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0: 어떤 걸 배웠어요?
1: 오프닝 때 와,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0: 네.
1: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0: 아,
1: 많이
0: 진짜요?
1: 배우고 갑니다. 네.
0: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네.
0: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1: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서진실 씨는 사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3: 네.
0: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3: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0: 아, 정말요?
3: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1: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0: 어쩐지 아까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3: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0: 네.
3: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0: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3: 네.
0: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세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3: 네.
0: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3: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0: 네.
3: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0: 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새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을 때 선남 선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0: 선남 선녀는 아니죠.
2: 그렇죠. 어디 가면은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네.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네.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보셨나요?
1: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네, 태영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1: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3: 아 맞아요.
1: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네.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네.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3: 그럼요. 덕분이죠.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1: 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1: 네.
3: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1: 네.
3: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4: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1: 공동 작업.
4: 네, 공동 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네.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1: 네.
4: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1: 네.
4: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네.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군가요?
2: 그게 우림 씨예요.
1: 야 어쩐지.
2: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1: 네.
2: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1: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네. 그 야망이
2: 그니까요.
1: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4: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1: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네.
1: 흥.
0: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1: 네.
0: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2: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요. 잘하세요.
1: 제 억새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새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새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1: 남주.
0: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1: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0: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1: 네.
0: 이 곡은 23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1: 네.
0: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1: 꽃타령.
0: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2: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1: 저랑?
2: 네.
1: 뭐요?
2: 품바!
1: 야!

0: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그래, 되는데 그죠?
0: 맞아, 추억 있지.
1: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0: 맞아요.
1: 최고점. 뭘 받은 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의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1: 맞아요.
0: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0: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1: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0: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1: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0: 그랬었는데 역시
1: 우리 내야 준수
0: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0: 아, 여러분들
1: 곡으로.
0: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허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최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어렵드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어둠이 내려앉은 고소한 빛을 밝혀주마! 멈추고

0: 네, 최일임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일임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일임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네, 분들이 보는 최일임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네. 찾았어요.
0: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메!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막 네.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케이크인데 위에 제작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1: 네네.
0: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축하드려요.
0: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1: 네,
0: 먹을게요.
1: 네,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 민요를
1: 네.
0: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1: 맞아요.
0: 토대로 만든 곡인데
1: 네.
0: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0: 아.
1: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1: 네.
0: 최일임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1: 네.
0: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1: 정말요?
0: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1: 네.
0: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1: 네네.
0: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1: 네.
0: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1: 손에

0: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

0: 가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1: 네.
0: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1: 네.
0: 제가 노래를 하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1: 네.
0: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1: 예,
0: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1: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0: 네,
1: 진짜로
0: 네.
1: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일임 씨의 무대를
0: 네.
1: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0: 진짜.
1: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0: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에잇마일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1: 네.
0: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1: 오.
0: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1: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0: 네.
1: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0: 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1: 네.
0: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네, 네, 네.
1: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0: 네.
1: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0: 맞아요.
1: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0: 네.
1: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의 또 최일임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0: 네.
1: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0: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1: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0: 네.
1: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0: 네.
1: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0: 됩니다.
1: 언제 나오나요?
0: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아, 뮤직비디오까지?
0: 예예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1: 네.
0: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0: 네.
1: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일임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0: 네.
1: 뭐 최일임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네. 컸어요. 막 네. 2만 명, 3만 명,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

0: 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네.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음악이 맞아요. 되고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요즘 너무 제가 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네.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1: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네,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네.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0: 아니요. 아유, 부끄러워서 안 돼요.
1: 왜?
0: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1: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약간 좀 약간 살짝
0: 어이 기아어 차헤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1: 네. 오, 약간 좀 소울이 있다.
0: 네.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1: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0: 살짝 나중에 앨범
1: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네.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1: 이야
0: 또
1: 신나는 음악이네요.
0: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1: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혜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0: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1: 매주 치즈케이크
0: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 씨
1: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림 씨의 캐지나 칭칭 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천천히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는 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리우르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기여하다?
3: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4: 한글 잘 쓰네.
5: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

0: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뉴루가 아닐까.
1: 아,
2: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3: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2: 그러니까.
3: 여려가지고.
2: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4: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5: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6: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7: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3: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5: 아 그래요? 오,
7: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8: 아니 소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9: 귀여워 맞아요.
8: 정말 귀여워.
9: 귀여워.
8: 아 너무 잘했어.
3: 감사합니다.
4: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르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0: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11: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은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4: 아, 3대3이네, 3대3.
5: BTS.
3: 귀여운 친구들.
6: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7: 나는 너를 좋아하고
8: 너를 좋아하고
7: 너도 나를 좋아하고
8: 나를 좋아하고
7: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가고 놀았다더람 도로 하나 가득하고 놀았다더람
1: Come on 거기 친 Come on 거기 목요 집이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극악극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 아, 자 우리 판스타
6: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6: 14개 초과?
7: 올스타 올스타.
8: 15개.
6: 15개? 알겠습니다. 예.
8: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아~ 싶습니다.
7: 올스타. 아~
8: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9: 성인 노래 성인 노래
8: 쓴맛을 보여주는
10: 우와 야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7: 뽀이 뽀이 뽀이 뽀이
11: 잘하셨네.
12: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3: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의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4: 의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2: 계룡산
14: 뭐 소리 지금 연습하셨어요?
15: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4: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5: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11: 아이고 감사해요.
16: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7: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6: 아,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6: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8: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19: 영어가 많이 들어요.
3: 완전 다 바꿔 한글
5: 아, 다 영어야.
3: 가수리 한 사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19: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17: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6: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17: 감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6: 네 바로
17: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고 나오는구나.
3: 검은고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소리꾼인데 검은고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고, 검은고, 검은고.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8: yes.

0: 전곡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먹히네.
1: 건국어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변형...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어,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우천 씨는 진짜 토양이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4: 거.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6: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안
4: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4: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5: 알겠습니다. 예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 늘 유람가세.
8: 잘한다. 소리 너무 좋다.
5: 그런 남자 검은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9: 그래서
5: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6: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5: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6: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8: 아 검은 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3: 네, 음역대 너무 낮아서.
11: 분들의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를 이번 무대에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끼,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선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그리고 서둘러줘 꼭꼭꼭 눌러줘 저 밑에 암튼 낮고 새파란
1: 얼씨구 얼씨구
2: 전라도는 산이 척한 바람이 남대 그리고
0: 별을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음악이 너무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소리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나는 왜 이래
9: 바라는 하늘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팬스타의 만찢년 윤예원.
2: 오,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국악송
0: 랩.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RC. 예.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0: 아,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8: 나이 공격!
1: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G.O.D 선배님들 노래가 대부분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3: 아, 저 촛불 모양이네.
8: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10: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촛불해서 한 300살.
0: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1: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1: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게.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김예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훈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0: 네. 자 이제 정초롱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때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려해

0: 와.
1: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2: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1: 초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3: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1: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진짜 와. 진짜.
5: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좋아.
5: 너무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7: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6: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8: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6: 조금만 정철용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9: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반갑다.
3: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2: 아,
1: 백지영.
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1: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아~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안 되죠?
1: 왜 붙으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이렇게 쳐.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0: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3: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4: 그러게요, 선생님.
3: 웃긴다,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0: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3: 두 분 좀 봐주십시오.
0: 예.
5: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4: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6: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7: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8: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9: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7: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10: 밀리지 않는 역시 요상.
11: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0: 그렇죠. 네.
1: 한 장당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1: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예,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4: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0: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참 힘들죠.
4: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4: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이건 뭐지?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8: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0: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3: 파이팅!
8: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 해주시고요. 벼를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저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4: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죠, 잡룩하게야.
0: 완전 크로스오버. 아, 제대로 줘.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렇죠.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하,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0: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1: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좀 정리가 됐어요.
2: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1: 아하,
2: 않았으면 하는.
1: 그럼 좀 편하죠.
2: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 내리면 부담되겠다.
3: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5: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6: 아, 떨려.
7: 자가 떨릴 애가 아니야.
6: 떨릴
7: 애가 아니야.
6: 아니,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3: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8: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잠깐.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어.
1: 여기 이렇게. 와.
2: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2: 아이고야.
0: 네, 축하드립니다.
3: 승경아.
4: 이현석. 야, 이현석 올스타. 와, 어떡해.
5: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아, 네.
6: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7: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8: 감사합니다.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1: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1: 이거는 진짜
10: 소름.
1: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4: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1: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2: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3: 그냥 시작하고
1: 끝.
14: 그래, 싹쓸이 했다 하면
1: 되겠다.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3: 기분은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맞춰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7팀 중에 2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10: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7: 오! 오!
11: 오! 3번. 아,
7: 몇 번?
11: 10번. 야!
7: 뭐야?
11: 4번.
7: 너무 잘한다.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2: 잔인하다. 잔인해.
10: 잔인해.
12: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10: 너무 잔인하죠.
12: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3: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4: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동양의 평화를
0: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4: 성우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8: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5: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8: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15: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8: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4: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너무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표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했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차 농부 오건신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여호박이지 이기구이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2: 사회적 끝에
3: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4: 빨리 와.
1: 간다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5: 예, 여기 왔어요.
1: 아, 잠깐.
5: 뭔데?
1: 아이고,
5: 일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 봐.
1: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5: 아, 빨리 해라.
1: 가자.
0: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맙니다.
6: 한 50만 먹었다, 재란마.
1: 50만?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6: 야.
1: 이런
7: 최고지.
1: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반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게 다 일본화예요, 일본화.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6: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애호박이지, 이기구이 양파겠습니까? 풍경입니다, 저는 원래.

0: 양파는 풍년이지만 뙤약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1: 큰 거 말자 남자 큰 것만. 큰 거 엄마도 큰 거 다 치우고 다시 비가 큰 거만 남아 큰 것만.
2: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1: 야.
2: 이거 꼭꼭 짜여가 이거 내가 이빨이 한 달에 말아.
1: 이거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예,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24kg 나야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 이거. 두 개보다 더 들어야 됩니다.
2: 너무 빼지 말고 내가 열어.
1: 자꾸 빼.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0: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1: 아이 오수가 있냐?
0: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1: 요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게 있는 건 괜찮지. 요런 거 대부분 크니까 이게. 이 무거워요. 형님 아무로 오셨으면 이게. 이런 거
3: 아마도 굵고 크고 괜찮네요.
1: 그럼 아니 언제 몇 망을 원하십니까 이게?
3: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망. 역시 뭐 그래 빼고 오다 일주일에 두 번.
1: 예, 25망씩 두 번요.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000원 싸게 고래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문 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3: 지금 나가보세요. 가게 묵는데 전화해.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0: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4: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1: 지금 힘 안 나나?
4: 힘 안 난다.
1: 아, 알았다.
4: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1: 무슨 노래 하지?
4: 올라가라. 대상 받은 노래 하면 되지.
1: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구미시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5: 노래로요?
1: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4: 잘한다.
1: 무엇을
4: 잘하고.
1: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4: 부자 되라 부자.
1: 미역국 드신
4: 잘한다.
1: 부자. 수통이 같은 인생아. 가지 않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4: 아, 야.
6: 저가 상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정장.
4: 그리고 또 뭐가?
1: 엄마도 됐다. 엄마도 내버려 엄마.
6: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흙에 살리라.
1: 아, 어마이 진짜.
6: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1: 엄마, 송송강아 해라.
4: 아, 왜 던지나? 너도 받아라.
1: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4: 가면 되나? 밥 먹을까?
1: 밥 있나? 참 뭐 먹은데?
4: 고추 먹지 뭐.
1: 아, 국수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5: 어, 야, 알았다.
7: 알겠어. 먹어요. 국수 다 말았습니다.
5: 가요, 가요.
0: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5: 짜자. 배라잖아.
8: 치과 좀 따오자. 괜찮아요.
5: 다행히 네. 조금 좀 해서 나오면 되겠어. 그랬지.
0: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8: 자,
5: 여기
1: 펴라. 뒤에
5: 국수
0: 농번기의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8: 육수.
5: 먹을 때 간장하자.
8: 많이 드세요.
1: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0: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2: 갖다 내끼고
1: 아주 일단 뭐 얼마 나오는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당기면서 좀 이렇게 팔까 싶어요.
2: 공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한 군데 다 아마 또 그럴 땐 그 사람도 왜 안 와.
1: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번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팔아보고 뭐 좀 이래 좀 내 그 능력 좀 날리면 공파 좀 내고 그래. 네, 그래 그래 할게요. 어. 일로 와 일로.
2: 가자.
1: 가 빨리 해야 된다 이거.
0: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건 진짜 크지만은 이것도 커요.
9: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1: 아, 이거 뭐?
9: 아, 저것도 작네.
1: 예,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입니다.
9: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1: 네.
9: 2만 천원 내면 그냥 2만 주면 되지.
1: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9: 만 원.
1: 한 번요.
9: 좀 굵은 것만 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10: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1: 뭐가 최상급이야? 뭐가 사양이 이게 최상급이지 사양이야.
10: 네, 최상급은 그래도 담아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재료는 좋은 편입니다.
1: 최상급 만드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10: 총 16건
1: 되죠? 12, 13, 14, 15, 16.
0: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11: 옮겨서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이 여산? 예, 여산 일이 아닙니다.
0: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옮기는 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바로 쓸 것들은 주방 옆에, 나머지는 뒷공간에 가져다 둡니다.
1: 이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0: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이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1: 자, 경기 타러 가자!
2: 가자, 가자, 가자.
1: 가자. 아빠 앞에 탈게요.
2: 도현이 뒤에 타자.
1: 도현이 뒤에 타자.
2: 도현이 자동차 줘요.
1: 도현이 경찰차 줄까?
2: 앉아야 돼. 자.
1: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0: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2: 도현이도 재밌어?
3: 네.
2: 도현이도 재밌어?
3: 네.
0: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0: 다음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1: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0: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1: 형님, 잘 왔습니다.
2: 어머니, 잘 갔다. 수금다, 너.
1: 네, 너 와서 왔다, 형님. 너 많이 따라왔네. 어?
2: 네?
1: 형 많이 따라왔어.
2: 그래, 빨리 했다, 왔어.
1: 흐려보다, 형님. 와, 큰 건 엄청 크다, 형님.
2: 자, 이제 고마워. 집에 가자.
0: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할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1: 누구게? 자, 마지막!
2: 아, 끝!
1: 시말.
2: 어, 내 맞다.
1: 땀 나 덥네.
2: 그래.
1: 아, 하라. 선나다고 뭐 허락 부탁하는 거야.
3: 아이고, 일 선나다고 허리 아프면.
1: 몇 시부터 나갔는데, 하우스에?
3: 4시 반.
1: 아, 나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3: 일찍 해야 되지, 더보면 일 뭐 하겠는데.
1: 아, 맞다.
2: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먹고 와야지.
1: 일 저기 했다고 내
2: 한번
0: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 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야, 참어. 야? 오늘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1: 그렇지.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2: 이거 좋은 기자 이거.
3: 네. 야채밭도 우약한.
0: 이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모. 어? 진짜 내가 가져간다. 어?
2: 가 가라고.
0: 어. 알았어. 가자 고모. 아, 비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주 좋아요?
4: 네.
0: 아빠도 좋아.
5: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0: 이제 안 했다. 이리 와, 안 했다 이제. 도인이 잡으러 가겠다. 도인.
5: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0: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6: 고기 아빠 고기 갖고 왔네요.
0: 아, 잠시만요. 어, 한번 봐라.
6: 민우 고기
1: 먹을까? 응, 먹자. 민지야, 아빠 먹자.
5: 맛있다.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0: 야, 민지야. 맛있어?
6: 뜨거워.
0: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6: 맛은 어때, 민지?
0: 민지 맛있어, 맛없어?
2: 맛있어.
0: 잘 먹어.
6: 안 먹는다.
0: 아빠. 미주야.
6: 아빠 말 들을래. 오 미주야.
2: 아빠 뜰게.
6: 아빠 뭐 미주 먹을 거야?
0: 네. 미주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1: 그래. 내가 사실 다른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0: 이거 다 했어요.
1: 그래. 어, 다 했다.
0: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1: 그래.
0: 야? 어,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돈 좀 챙겨주고 갈게.
1: 용돈 얼마 줄라고?
0: 용돈 만 원.
7: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5: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로는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네 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크기가 큰 양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건 씨가 양파밭으로 왔습니다.
0: 예. 1번이고 2번인데 섞였어요. 그냥 막 담은 거죠.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여 있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0: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1: 야, 다시.
2: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0: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2: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0: 내가 할게!
2: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0: 잘 마셨습니까? 자, 그 남한에게 망 갖다 놨습니까?
3: 예, 갖다 놨습니다.
0: 얼마죠?
3: 3,000개, 51만원이요.
0: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3: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0: 어? 그...
3: 한장에서 오르니까 예.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2: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4: 그 한 묶음에 500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오, 이거 3,000개.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아,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소확하고 전화 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0: 아, 왜 하지? 판매 빨리 해야 되는데.
2: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겨.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야 돼.
5: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0: 그치.
5: 우리가 언제 나와 이거. 뭐 한다 이 땡볕에. 오늘 폭염주의보 한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 거 쓰러진다. 뭐 한다.
0: 그래, 뭐 그래도 하나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5: 아, 작업부장님을 불러가지고 몇개 아닌데 지금.
0: 아, 뭐 그냥 해야 돼.
5: 불러야지. 아니면 다 동원해야지 뭐.
0: 하나까지 한번 해보자.
2: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0: 실차.
2: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6: 우산!
7: 우산해라! 됐다!
6: 미주야, 우산!
2: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6: 미주야, 이거 와 있어. 저기 와 있어. 미주야, 거기 기다려.
2: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6: 도와줄 거야?
8: 네.
6: 오,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8: 아빠!
0: 아빠!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6: 네. 양파 망쳐놨지.
0: 빨래야, 살 빼야 된다, 살. 어이! 살 빼야 돼! 빨리 갑시다!
2: 트럭 한 대에는 씻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0: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한참을 사는 건데.
2: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입으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7: 알겠다, 알겠다.
0: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7: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2: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에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0: 내 피 같은 오늘 놈들은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삥 뜯어가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더 왔나? 아, 니 잘했다. 내 일 좀 더 하다. 아?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 또 안 돼.
8: 반에 반 또 안 돼.
0: 어, 반에 반 또 안 돼.
2: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0: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지 부르던 친구입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8: 어? 안녕하세요. 아, 좀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9: 데리고 친구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 같은데.
8: 아니에요. 도와줘요. 지금 고생하는데.
0: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싫으면 돼. 친구야. 더 더워지기 전에 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못 한다 이거.
8: 야, 무섭다.
2: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심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8: 힘드네.
0: 아, 시원해. 아.
2: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8: 예,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0: 아, 저... 아...
2: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저.
8: 어, 여기 뭔데?
0: 아, 그래요, 네. 아이, 근데 저
8: 20kg 오늘 쉬고 있었나 봐.
0: 아, 전화 가지고 아버지 전화 가지고.
8: 아, 빨리 해라.
0: 아, 맞아.
8: 아, 그래도 이제 쉬고 가겠다.
0: 친구야, 그러게 됐노. 빨리 도와.
8: 와, 혼자 쉬고.
0: 아니다.
9: 집에 가고 싶으세요?
0: 예,
9: 집에 가고 싶으세요?
8: 네, 집에 가고 싶어요.
0: 가자!
8: 가자, 어.

0: 너무 힘들다, 농사가. 아, 이게 보통이다, 이래.
1: 이거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색 깎는다, 이거. 내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채 들었네.
1: 나 원래처럼 늘었나?
0: 채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0: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1: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0: 무슨 먹겠지? 오두배, 오두배 어딨나?
1: 오두배죠. 박, 저기, 우사에 있다, 우사에. 박, 우사에 있다, 우사. 내가 갔다 올게.
0: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니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1: 올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하자. 아이다.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 나, 큰일.
0: 아이고. 무슨 뭐. 아, 사이. 사이다 말이야, 돼, 사이다. 사이다 말이야.
2: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0: 살겠네. 와,
1: 빨리 와.
0: 간다. 간다.
1: 빨리 엄마,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엄마.
0: 절대 내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잠깐만. 아, 아버지 나.
1: 아버님 안 드시는데.
0: 어? 어, 신부장이야. 아, 팔이.
3: 예.
0: 어, 그래. 아.
1: 아, 시원해. 힘들다, 힘들어. 이 몇 번 날라야 돼, 뭐. 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2: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다음날 아침 찾은 곳은 감자밭. 오건 씨는 감자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수확이 2주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요, 물을.
0: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우, 큰일입니다.
1: 어르신, 네. 요, 넌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내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해평 사양동인데.
1: 누더니 같은 게 파먹는 거야. 이마에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농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 잘 모르는
2: 전화 번호도 모르고 이건 뭐 강가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0: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1: 이거 뭐야? 또 왜 뚫렸어?
3: 이게 중간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1: 두더지밖에 없죠.
3: 동네에도 두더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0: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1: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감자에 물 있으면 안 돼요?
1: 예. 물이 차면은 안 됩니다.
0: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1: 와.
3: 진짜.
1: 뭐.

0: 다른 거 볶고 내놨는데. 아, 터지기를 바래야죠.
1: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3: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3: 예.
2: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3: 예.
2: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민노농산 건호건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3: 예?
2: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그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3: 많아요.
2: 아, 많이 가져놨어요. 아, 여기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4: 아, 양파
2: 좀 있어요. 아,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5: 아, 들어오나?
2: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5: 아, 괜찮다.
2: 양파 수확 작업엔 수다바 좀 나가지고.
5: 응.
2: 했는데 수다바 좀 드리려고.
5: 아, 그래.
2: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1: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 양파 사줄 거 같나?
2: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6: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됐나?
2: 맞지?
1: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7: 아이고 예.
2: 어, 안녕하십니까.
7: 전부 농사 됐나 오래?
2: 야. 이게 순양파인데, 어. 이게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7: 안 주고. 좋은 게 않더라 그래.
2: 난 잘 알잖아요. 이거, 야?
7: 너무 잘니까.
2: 야, 한, 내가 뭐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7: 한 50만만 갖다 재란 말.
2: 50만?
7: 어.
2: 그럼 내 어머니네 이거 이런 남아. 근데 이런 남아, 이거는 이렇잖아. 근데 이런 남아에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7: 그렇죠. 예. 아무튼 요만한 것도 상관없고.
2: 이 20kg에 내 어미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주실게.
7: 알았어.
2: 네 2만 원 해드릴게요.
7: 알았어.
2: 예?
7: 알았어. 아니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2: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7: 우리 집 갖고 오는 사람.
2: 아, 네 이거 서비스 좀 드릴게요.
7: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굉장히 상관없더라.
2: 그렇죠.
7: 네.
2: 맞습니다.
7: 그럼 집에 나도 맡기고.
2: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7: 네. 여기까지 서비스 주고 뭐.
2: 드릴게요.
7: 진짜 농사 잘 짓다.
8: 멋진 거.
7: 새끼만큼 잘 짓는 거. 난 몰랐거든. 술을 좀 많이 먹고 짐벙짐벙 많이 해요. 그냥 많이 하거든.
2: 어머!
7: 이거 말 그러잖아. 그러면 나랑 뭔지 좋지.
8: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7: 네. 우리 아들 후배. 처음엔 할 때부터.
2: 우리 감사합니다.
9: 수고하세요.
7: 네. 없다, 아직 좀 싫어.
1: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6: 주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2: 이거 그 석쇠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너 요거로 서비스 줘.
1: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6: 아 그동안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2: 구우면
6: 머리 염색 좀 해야 되겠다.
2: 머리를 씻는 게야. 어? 봐라. 이 어떻게 해야지.

0: 오늘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주 건더기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부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쉬는 기라. 알겠나? 아? 아? 그래.
1: 염색 좀 해라, 이제.
2: 아내는 정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0: 아, 바르잖아.
3: 어?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덥지?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씨, 금액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어? 그다가 머리는 흰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0: 본인은 할머니 아이거든.
3: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얻으면 우리 때 뭐 뒤늦기라서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0: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잘 된 거 같나?
3: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노. 다 힘들지만 우리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3cm도 쉽게 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배워 오면 전부 다 눈빛 갖고 얼굴 다 하고
0: 그럴 것 같아.
2: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3: 꼬만 자, 앉았다 가면 자. 아이고.
2: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3: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그리는 게 좀 다 됐다 하자.
0: 누워있다가 옷에다 넣어. 얼마 돼? 이거 내 3만 원에 팔거든. 어?
3: 3만 원에 파는 거 맞아.
0: 그래, 맞아. 맞아.
3: 이거 좀 가자고.
0: 그래.
3: 가정 개선을 하자.
0: 그래.
3: 찍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따가 잘 먹을게요.
0: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 와. 다시 상자 갖고 먹자. 알지? 나도 밭에 또 너는 일하러 간대. 행이 뭐?
3: 행이 뭐 보려고 가고.
0: 아, 나? 아, 그럼 이따 가셔. 내 아버지. 어, 안 돼. 수고하세요. 행이야. 행이야. 어디 넘겨? 아, 안심가.
4: 왔나?
0: 야, 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는데 상추 행이 좋다며 그래서 같이 가고 봅시다.
4: 날씨가 이렇게 더워갖고 막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0: 어때?
4: 여기 봐라 지금.
0: 괜찮네.
4: 장키는 뭐 괜찮나? 보고 꽃차하고 여기 깻잎 좀 따가면 되겠네.
0: 많이 나 뭐.
4: 그러니까. 뭐 식을 때 식어갖고 먹으면 돼.
0: 됐어.
4: 여기 꽃차 좀 따가라.
0: 근데 꽃차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4: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0: 요거?
4: 요거 매운 거.
0: 요거도?
2: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0: 행이야, 고마워서 뭐 고추만 먹으랍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4: 고추 많이 먹잖아, 너희.
0: 행이 고추 많이 먹어.
4: 알았어.
0: 갑시다.
4: 그래.
0: 깻잎 어디 있니, 깻잎이야?
4: 저 앞에 있어.
0: 깻잎 좀 넣자. 아, 어디야?
4: 뭐, 집 앞에.
0: 삼겹살 내 준비해 놨다 이게.
2: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4: 빨리 구워라.
0: 오케이.
2: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3: 야, 너 이번에 양파 농사 잘 됐나?
0: 뭐 네 군데 했는데 잘 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모아야 되는 모아고.
3: 잘 됐는데 나는 왜 순놈아 주노? 순놈이랑 달가 이거.
0: 암장파다 암장파.
3: 아, 그런 거야?
0: 그래.
4: 그래 조금 쏠려.
0: 그래 알았다.
3: 너
1: 고기 내 고기 내가 떴어 좀 작아진다.
0: 아유 이게 한쪽 해가
1: 이게 나가 저거가
3: 귀찮아라.
1: 아 내 볼 건데 뭐 주노? 뭐야 내가.
3: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1: 준비해 줄게.
3: 아, 뜨거라.
1: 자. 줄까?
0: 어.
3: 또 시작이다 나 그러면. 나 머리 괜찮아? 60 여자 같아.
0: 누가 머리가 잡았네.
1: 이뻐.
3: 예뻐지 차이고 스프레이 좀 밀줘 하고 와봐. 야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0: 아이고. 나 자리 잡은 거 같나?
3: 그래 이제 시작이다 마는
1: 내가
0: 응?
3: 좀 있어 내 꼴통 고노구
0: 어?
3: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0: 건배!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2: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5: 와 바다다
0: 바다다 도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6: 여기 저기야.
0: 저기 있어.
6: 내꺼.
5: 갈매기죠.
0: 어 아니네. 후.
2: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0: 어? 자, 해서 잡을게.
6: 아빠!
0: 아빠!
2: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0: 야, 미주야, 바다 오니까 좋지? 미주 좋아? 양파는?
7: 파보다 맛있다.
0: 양파 사랑해 주세요.
7: 양파 하얗게요. 진짜
0: 행운
7: 찜이 나왔습니다.
0: 우와, 네. 하나 더 찜이네.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 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受け取ったな。その銃は天皇陛下から賜った大事なものだ。傷つけたりなくしたりしたらお前たちは死刑だ。

0: 눈빛을 보아하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됐군. 좋아,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곧 재판이니까 의례적이지만 할 건 해야지. 이름? 이름 신채호. 1880년 12월 8일생. 고향 조선 충청도 회덕군 산내면. 맞나?
1: 맞나 빠가야라!
2: 도리미.
1: 뭐?
2: 조선 충청도 대덕군 정생면 도리미. 듬직한 산세에 둘러싸여 봄이면 꽃잎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나리는 도리미.
1: 끌고 가.

0: 이제 이 집안의 장서를 모두 읽었으니 전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뭐라고? 벌써 다?
0: 예.
1: 그럼 여기 이 내용은?
0: 무당무편하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하면 왕도 평평이라.
2: 그럼 그 뜻은?
0: 편과 당을 짓지 않고 치우침이 없으니 나라가 고르고 평안하단 뜻입니다.
2: 자네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지 않겠나?
0: 예?
2: 서울 성균관에서 자네가 원한다면 내 추천해줌세.

0: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
1: 야, 채우야!
2: 어, 야, 웬일이야?
1: 역시 뭐 하고 있어?
2: 야, 야, 왜?
1: 야, 그 소식 못 들었어?
2: 뭐?
1: 아, 그 있잖아, 그 아, 뭐지?
3: 만민공동회.
1: 그래, 만민공동회.
2: 아, 맞아, 만민공동회가 있었지. 야, 야, 그래, 가자. 야, 빨리 와.
3: 같이 가.
4: 바가야로, 어리석은 조선의 백성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 불법 집회를 연들 무슨 소용인가? 이제 조선엔 희망 따위 전혀 없어. 하늘 아래 이제 조선은 없다. 조선의 임금이 백성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 위대하신 천황배하께 충성하라. 반항하면 죽음뿐이다.
5: 대일보제국 만세!
6: 만세!
5: 천황배하 만세!
6: 만세!

0: 고향에서부터 민중 계엄 운동을
1: 모든 사람의 환자에도 순 한글 교육을 주장하더니 효과가 대단하지 않소.
2: 아, 내가 뭐
3: 역시 이 사람 한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마치 정몽주처럼.
2: 어?
1: 단제. 단제 신체 어떤가?
3: 단제. 단제. 단제. 단제.
2: 아, 이거 단제. 좀 제발 그만들 좀 해.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날 놀리냐?
3: 단제. 단제. 단제. 단제.
2: 그만 좀 하라고.
3: 단제.
2: 들어봐.
3: 단제.
2: 그만 좀 하라니까.
3: 단제.

0: 텅 빈 곳간 맨주먹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조선은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아들여야지요. 아무런 사심 없이 이 무지한 조선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는 나라가 우리 대일본 제국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0: 우리의 앞선 기술과 새로운 문명을 통해 조선은 발전하게 되니 여자든 남자든 몸바쳐 충성함을 영광으로 알아야지요. 자,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간파이!
1: 간파이!
0: 그래, 야마사키. 헤이! 자네 조선에서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1: 제 고향은 이제 조선에 없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대일본 제국입니다. 테드라이카 반장!
0: 요시 요시
1: 테드라이카 반장!

0: 이복에 신체요.
1: 장지현 선생님.
0: 네, 자네가 성균관에서 쓴 항일성토문을 읽었네. 우리 함께 신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1: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지.
0: 우리 함께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보지 않았나? 독립신문의 위력을. 이 시대에는 자네 같은 사람의 글이 꼭 필요하다네.

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라가 이것만 주권이 없고 국민이 이것만 자유가 없네.

0: バカ野郎、バカ野郎。山崎。
1: はい。
0: 내가 대한민국의 신부를 예의주시하라고 했나 안 했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신채호 이놈이 대한민국의 신부를 통해 조선진들을 선동하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는 조선진들의 이 행동을 끊어놔야겠어.
1: 어떻게?
0: 대한민국의 신부가 모금된 그 돈을 횡령했다 소문을 내? 이 일본의 망언을 보시오!
2: 대한민국 신부가 국채보상 모금액을 횡령했다!
0: 왜곡된 진실! 터무니없는 거짓말!
2: 대한민국 신부 영국이 사장 베델은 추방하고 공동사장 양기탁은 재판에 넘겨라!
0: 무서운 흉계! 치밀하게 조작된 억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역사,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역사,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다.

0: 큰일입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
1: 그 우리처럼 붓으로 글이나 쓰는 사람들이 어디 총칼 들고 의병투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우린 우리만의 방법을 모색해야죠.
3: 자, 다들 진정하시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어차피 나라를 되찾는 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이지요.
0: 해외에?
3: 그렇습니다.
0: 만주 어떻습니까?
4: 만주.
5: 그럼 그곳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관학교도 세웁시다.
4: 좋은 생각. 좋소. 갑시다.
6: 당장 출발합시다.
4: 그래요, 갑시다.
6: 좋아요. 갑시다.

0: 아, 탄재! 우리의 정당함과 억울함을 글로 써주시오.
1: 그래요. 우리에겐 지금 그런 글이 필요합니다.
2: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글을
3: 부탁하오, 탄재!

저게 처음이라! 좋아!

0: 이런 이런 이 추운 형무소에 손 빠지 않아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긴 네 처자식도 너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 자, 여기 지장만 찍으면 이 추운 곳을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응?
1: 지워라!
2: 어디서 감히 찍어! 지장 찍어! 찍어 박아라!
1: 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다. 절대 지장을 찍을 수 없다.
2: 뭐?
0: 그만! 좋아. 좋아, 신채호!

아.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한테 소리는 세상을 보는 창이고 빛입니다. 소리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에요. 혼조 여산 굴량노. 소리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길 같은 존재예요.

예나 하면 판소리. 그래서 예나는 판소리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일단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가야금도 12연, 25연 없이 너무 다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게 또 음악을 연출을 하면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0: 제가 조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미숙아로 났어요. 이렇게 높이는 2.1로 2.8로 났는데 이렇게 한 3시간 지나니까 1.68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키로수가. 그 이제 아마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 알았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 선생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예나에 조금 음악적 재능을 보고는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뭐 판소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예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로 시주하면 예나가 이 길로 가면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 즐기는 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가게 됐죠.
1: 소리를 하고 있으면 춘향이가 말을 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적벽에서 싸우던 두 영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저한테 친구입니다. 음악이 없다면 외로울 것 같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고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0: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굉장히 아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배려해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는.
1: 쫙쫙 뻗었다. 제 7경추 채웠죠. 그 옆에 하면 되지? 잘 타셔야지. 서고 있어, 마음속으로?
0: 예.
1: 여기 잡고 연습하시죠. 힘을 일정하게 줄게요.
2: 그 배울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3: 예, 배울 때 힘을 써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예.
4: 맨 밑에 봐. 내려.
0: 아, 조금만 더 올려줄까?
3: 예, 됐어요.

0: 해가 너무 좋아서 해가 따뜻하지. 똑 같은 발이 같은데.
1: 아 왼발부터.
0: 아 똑 같은 발이 같은데.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2: 근데 적응을 먼저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걸리겠지.
0: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조금만 했는데 지금도 작지만 작았었는데.
2: 나 여기 있고 싶은데.
0: 그래 여기 있고 싶지. 엄마도 계속 더 다녔으면 좋겠어. 이 학교.
3: 왜 비밀이에요?
4: 비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3: 합격했습니다.
4: 너무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3: 아 아니요.
4: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3: 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은 좀 겸손하게.
4: 어, 근데 맞죠. 누구 선생님이겠어?

0: 근데 예나는 한 번만 들으면 그런 걸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 쟤 진짜 대단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죠. 아무리 음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앞에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안 보이니까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1: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2: 안녕하세요.
3: 예나 잘 지냈어요?
2: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3: 축하해.
2: 아, 감사합니다.
3: 대학생 된 거 축하해.
2: 아,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어요.
1: 저희가 네. 이기시려고 하더라고요.
3: 아, 네. 너무 오랜만에.
2: 아이고, 아이고.
4: 아, 네,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중 세타령입니다.
5: 예나의 그런 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음정도 되게 정확하고 박자도 되게 정확해서 오히려 북을 치기는 되게 편합니다.
4: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6: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가끔 한번 그 보거든요, 보기는. 그런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7: 자, 그러면 최예나 소리꾼과 주선우 고수님의 무대 청해보겠습니다.

세타령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우는 대목입니다. 적벽가가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소리잖아요. 조조와 관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소리라서 힘있고 뭔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이 담긴 소리는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제 소리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

0: 주십시오. 예.
1: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2: 와, 친구들 왔네!
0: 자, 자, 조용!
1: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0: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1: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0: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1: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3: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0: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4: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1: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0: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5: 치, 기타가 더 멋져요.
6: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0: 알았다.
5: 기타.
7: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6: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7: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6: 아이고.
7: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6: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확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 이거 웬 말이냐 이거 이.

0: 진놈이라 허유나 현천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저구석, 전기의 구석, 방 구석, 혀짝 구석, 여짝 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 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땅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깨고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2: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1: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장마 질러라 안서서 가무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통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입니다.

0: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보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구판이 펼쳐집니다.
1: 서왕님을 고비고비 99고비 만주백간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에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륜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급,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뤄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자가절로 나 봉차 타마 봉절이 좋으시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침 운명의 북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펼쳐내는 유럽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걸어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만나본다. 유럽에 울려 퍼져 현대음악에 스며드는 우리 젊은 국악을.

0: 템즈강을 중심으로 20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영국 런던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큰 권역으로 런던 내에서만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침은 날마다 다르게 열린다. 도시의 아침이야 어디든 그렇겠지만 런던의 아침은 더욱 다양한 소리와 빛깔이 어우러진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 분위기도 기분도 다르다. 언어를 익히는 일부터 연구계획서, 시험까지 한 발자국씩 성취해낸 3년 동안 늘 그랬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소아스는 글자 그대로 오리엔탈 아프리카 대학이다. 130여 개국에서 온 학생 5천 명 이상이 다니고 있다. 성초롱은 민족학 관련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이 학교에서 음악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네, 영국 내에서는 지역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0: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가는데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2: 어, 언니.
1: 다리 안녕.
2: 지내고 있죠?
1: 아, 네. 오랜만이다. 네.
2: 혹시 준비하셨어요? 연습.
1: 키아나 가지고 왔어.
2: 길이니까.
1: 키아나 몇 시쯤 도착해?
2: 5분 정도? 네.
1: 가서 악기 가지고 올게. 네.
0: 한국어가 유창한 다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1: 악보 가지고 왔어.
0: 각국의 민속악기를 비치해둔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들의 학문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1: Hey, Kiara. Hi. How are you?
2: I'm good.
3: Hello.
0: Oh. 동서양의 연주자 두 사람이 모였다.
1: Yeah.
2: So you're going to start with section A, which is the introduction.
1: Okay, sure.
2: Yeah. Chirong's gonna play section C.
1: Okay. This is the
2: yeah. Okay. Yeah, should be fine.
1: Yeah. 오늘 연주할 곡은요, Theme and Variation of 개명가락도들이라고요. 그 천년만세에 있는 천년만세 중에 한 파트인 개명가락도들이에서 다미가 영감을 받아서 그 메인 멜로디를 차용해서 첼로랑 12형 가야금으로 같이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 그건 작곡한 곡이에요.
4: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2: 없어요. 네, 네. 한국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오. 네, 처음에. 신화의 좋아하는데 악기는 검은 거. 검은. 네, 검은 거.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0: 가야금을 전공한 성초롱과 인디언 첼로를 전공하는 키아나와 작곡을 하는 다미. 이들에게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음악이 만나 또 다른 창작을 해보는 생생한 배움터다. 두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각자 기본기를 갖추어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합주의 묘미. 그래서 이곳은 준비된 이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5: So I grew up in a quite classical background. I had lessons on the cello since I was seven, so started very young. And then when I went to university, I decided I didn't want to go to a conservatoire or something like that. I wanted to have a more varied study. So I chose SUS because it's really the best place to have a varied stud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lassical music.
0: 전통음악에는 언어가 있다. 정서의 심연을 건드리는 세계 공용어가.
1: 오, 와우.

0: 소아스는 민족음악과 문화에 특화돼 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서적도 4만여 권이나 비치돼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as founded more than 25 years ago. We welcome students who study any aspects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Korean diaspora too. And that also, of course, includes music as well.
0: 소아스의 축적된 자료와 준비된 교수들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충분 조건일 것이다.
2: Of sustainability, ability of musical traditions, musical repertoires and genres to be self-sustaining, to continue being transmitted, to be alive about this sense of stories that we have. And so,
0: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만큼 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많다.
3: I mean, the thing that strikes me at the moment is just how popular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become. I think maybe 5 or 10 years ago, we had a few gayagam on the shelves, and they were very dusty. But today, you know, there are a very active gayagam group. There's a very active pansori group. You know, pansori is not a music that is immediately attractive to most European ear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t's become extremely popular.
0: 한국 전통 음악이 유럽의 흥미를 끌게 된 요인 중에는 진취적인 국악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 분석 융합하며 국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4: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0: 인도의 마리당감과 한국의 장구. 악기는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악 세계에서 언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0: That's good.
1: 같은 비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자를 쪼개거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 김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고 영국 소아스의 석사과정으로 온 지 1년이 됐다.

0: I hope you did enjoy a taste of salmonary there. So like I say, I will be exploring on this as I come back, and I'll be doing more shows. So don't worry, that's just a taster of what salmonary is supposed to sound like.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genre, at SOAS University we do have a salmonary society, which you can definitely join, run by the amazing Jihei, who's here with us today. Because she's a Django specialist. Yeah. The rhythm is gone. Yeah.
1: 다미가 진행하는 대학 내 국악 방송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통로다.
0: Okay. We're going to go on to Pantsuri now. Ha, my favorite. Because I like An Suk Son's voice. Yeah.
1: 한편 성초롱은 학교의 낡은 가야금을 수리해 가야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라 귀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을 한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그래도 8주 코스가 끝나면 무대에서 발표회도 한다.
2: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는데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네, 너무 좋죠.
1: 도시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만큼 외롭다. 유학 생활 1년, 김지혜를 키운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다. 외로워서 음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런던에서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혹은 다른 전공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 한다. 시티 모놀로그는 한국 타악기 연주자와 작가, 홍콩 무용가가 만나서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외로운 도시인 그들의 독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도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강의실에서 보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찬 뮤지션 김지혜가 무대를 꽉 채운다.

0: 실험적인 공연이 가능한 런던.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곳 분위기가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
1: 보통은 주로 연주만 이제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나 행위예술이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해봤고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유학 생활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 사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혼자 떠나와서 셋을 이루게 된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김혜림은 아내와 엄마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악인이 된다.
2: 한국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음악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늘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음악 왜 그 튜닝 피치가 틀리지? 왜 우리나라 음악은 왜 이렇게 거친 음색이 많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해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3: But why not? You can make it artistic.
0: 앨리스와는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났는데 젊은 재즈 뮤지션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혜림과 앨리스와의 협연을 한국문화원에서 추진했다.
3: Like a sort of tango.
0: Which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즉흥 연주의 시작.

0: Playing with Hylium has really opened my ears to new ways of playing. I think because with the Tegum, the buzzing and the such rich texture of the sound, and each note has its own life.
1: Mm-hmm. 저마다의 삶이 모여 음악을 이루고 그 음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계 속의 국악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독일 베를린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유럽 현대음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대음악이 격변하는 현장에 뛰어든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있다. 대금 연주자 유홍은 베를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만을 밟아온 유홍도 힘겹게 자리 잡았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민족음악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곡가 정일련의 제안으로 아샤나타 앙상블을 시작했다.
2: 저희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곡이고요. 정일련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네, 꽤 큰 규모의 앙상블 곡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대금, 생황, 고토, 가야금 등 동양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연주팀이다. 2009년에 창단한 이들은 첫 앨범이 2016년 독일 현대음악 음반상을 받는 등 현대음악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앙상블의 중심에는 재독 한국인 작곡가 정일련이 있다. 전통과 현대는 베를린 어디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다.
1: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 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일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렇게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많이 해오던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매번 연습 때마다 긴장하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고.
0: 독일,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 10년 가까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제는 모두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돼 협연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2: 특히 베를린에서는 이 문화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음악하는 게 좀 다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 단체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형식을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음악 언어를 찾는 거죠.
3: Yeah, it's very challenging to play this new music because it's new techniques and some of it is really very very challenging and I have to work hard at home to practice the parts and work hard in the rehearsals. But I find that it really helps my brain cells stay active.
0: 독일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곡은 악기의 전형적인 소리를 활용한 작품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연주자가 맞설 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0: something very terrible could hit me, could destroy me. So I sing against this dangerous things.
1: Berlin은 현대 음악의 용광로라 불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역사는 급변했고 베를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을 찾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 비용 등 효율적인 시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2: Berlin had, this is past hand, had enough space for those clubs and other locations that where there that are still until now situated basically where once was the wall. That the city government through a funding system attracted a lot of musicians, and the funding system is not bound to citizenship. So any kind of artist, not only musicians, can get funding in Berlin. The only condition that you have to meet is that you have to work and live in Berlin.
1: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4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그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앙상블 엑스트락테는 동서양의 전통악기 즉흥 연주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3: 어떤 곡인지 조금 있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모른대요. 지금 물어봤는데.
1: 즉흥 연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4: The piece and the whole concert starts with an empty stage. Out of the emptiness, four people, four singers, start the first piece. During this piece, Sören and Klaus come on stage.

0: 방상훌 엑스트랙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산디 바그와티는 전통음악이 새롭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으로 탈바꿈하며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번 즉흥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데 한국의 전통 악기가 이 팀의 주요 요소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Integrating Korean instruments for me was very natural because this is our sounds that I really like and really find very special and interesting. And also the, you know, this intensity in the music and this notion of being very intense and very precise, especially in the rhythm, which is very, you know, there's lots of emptiness, but then there's suddenly there's something. And I like that very much.
0: 베를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 많다.

락트는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전위적인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음악에 반영한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운 만남을 향해 간다.

0: 세바스찬, 클라렌과 유홍은 대금을 통해 만났다.
1: Please come in.
2: Dress.
1: I'm not. I know.
0: 2년 전 한국문화원 대금 장인전에서 세바스찬을 알게 됐다.
2: Yeah, let's start. Mm-hmm.
0: 오선지가 아닌 국악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바스찬은 2년째 유홍에게 대금 레슨을 받고 있다.
2: Just want to say if you make this small ornamentation, it should be more like
1: a. I must say I was very very lucky to meet Hong because he's such a dedicated person and a great teacher, actually a very can you say a severe teacher.
0: Sebastian은 유럽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밀한 소리를 대금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매료된 그는 현미경 위에 음악을 얹어 확인하듯 세세하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대금을 위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2: (2014년도) 우리가 만나고선 대금 레슨을 받으면서도 대금곡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바스찬 클라렌이 이제 저한테 그렇다고 당장 쓴 게 아니라 저한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악기를 불게 됐을 때 그래서 2016년에 결국은 곡이 나와서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모닝.
1: 아시안 아트 앙상블 공연을 하는 날. 공연장 라디엘 시스템 5는 건물도 무대도 활짝 열린 예술 공간.
2: 야, 뭐 뭐.
3: 가발이 이렇게 붙어 있어.
1: 이 현대음악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혁신, 새로운 형식과 장르 간의 만남을 아시안 아트 앙상블이 선보일 것이다.
4: 국악 관현악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여기서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떤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넓히려면 어디예요? 전 세계죠.
1: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관객들에게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어떤 소리로 들릴까?

0: impressions are fresh now.
1: Very tense.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2: 베를린에서 우리 국악은 지금 울림으로 팽창하고 있다.

해가 지는 프랑스 서쪽 해변. 저녁을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동양인 이정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검은고는 연주를 들려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검은고와 콘트라베이스. 이 연주팀의 이름은 만남. 두 나라 다른 악기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각자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0: 이 밤 사람과 음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음악과 음악이 만났다.
1: And it was a pure moment of magic.
2: Donc c'est un vrai mélange de culture et ça nous a transporté.
3: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4: An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present, to introduce them, Jungju. And they're really young. Oh,
3: yeah. Yeah.
0: 타임지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2013년 유럽연합 녹색 수도로 지정된 낭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낭트에 사한 지 10년, 무엇이 이정주를 이곳에 정착하게 했을까?
3: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낭트는 그냥 방문차 왔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어? 재밌네. 이런 다른 도시랑 좀 다르구나, 벌써.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 뭐 먹을 거니?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게 또 따뜻한 거예요.
0: 이정주가 들어서자 카페 안에 활기가 넘친다. 빡빡한 일정 중에 반갑게 만나는 이들과는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됐다.

0: Parce que tu veux jouer au bip, ça n'a rien.
1: Parce que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une femme joue d'un instrument aussi difficile, aussi compliqué. L'histoire de cet outil de djenju et de vouloir faire connaître la musique coréenne à ce public nantais.
2: J'aime beaucoup Junju parce qu'elle nous a fait partager sa musique et je l'aime beaucoup pour sa maîtrise de l'instrument et son petit grain de folie.
3: 최연소 한갑등류 거문고산조 이수자였던 이정주는 1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전남 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했고 자기만의 음악 쓰기를 위해 전자거문고를 개발했으며 한예종을 거쳐 2009년 낭트로 이주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정주의 연주를 본 사람들은 연주 공간을 내어주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했다. 라머신 드릴의 피에르 오르피스 대표도 그랬다. 작가 쥘 베르네 고향 낭트답게 공상과학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 이곳은 2007년 파리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4: 이 머신들일 쪽이 그 배드를 고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 자체를 허물지 않고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활용된 이 장소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지구로 지금 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거문고를 연주를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저도 이 거문고 옛 거문고의 소리를 가지고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이 거문고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3: 이정주는 거문고로 다양한 퓨전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봄 축제 공연을 본 피에르 대표는 프랑스 카우보이라 불리던 페데리코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40살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오로지 연주만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예술가의 삶을 지원해주는 유럽 시스템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덕분이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낭트는 이정주에게 특별한 도시가 됐다.
5: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노르간만 먹으면 맛이 안 나.
3: 한의학을 공부하는 미라보 대즈는 2002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정주를 만났다. 그 후 이정주가 낭트로 오면서 둘은 의기투합해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5: 동네 사람들이랑 한국 문화를 먼저 알리려고 싶어서 하우스 파티를 조금 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서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3: 한국의 봄 축제는 프랑스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인데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교류이기에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의 봄은 이정주에게는 고국을 알리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입양된 미라보데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0: 파티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에너지 넘치는 정주 곁에는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미라가 있다.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뒷받침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재밌게 아페리티프 만들어요.
0: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친구. 문화와 관습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Moi, ce qui m'a impressionné chez Dindou, c'est son instrument de musique qu'on n'a jamais, j'avais jamais vu. Et les sons et l'ambiance qu'elle en sort, ça, ça m'a impressionné. Et autrement, c'est une bombe vivante, et moi aussi.
0: (목소리) 이정주는 1년치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거문고 연주자 겸 공연 기획자인 그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결성하기도 한다.
3: 오늘 공연은 그 문고고 그룹이거든요. 블루스 락 그룹이에요. 페데리코 펠리그리니씨라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신 분하고 거문고 저하고 듀오예요.
0: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90년대 프랑스 인디 음악의 주축이 됐던 그룹 더 리틀 레비츠의 보컬 겸 작곡 담당이었다. 2006년부터 프렌치 카우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정주와 문고고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거문고를 거꾸로 한 재미있는 이름이다. 생 나자르 VIP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스 락이나 메탈 가수들이 공연하는 곳. 연주자의 행복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 낭트의 이정주가 우리 국악의 흥을 울리고 알릴 것이다.

0: 블루스 락과 검은 고의 만남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관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연주자에게는 신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인 팬들에게는 정주의 음악이 고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얼굴을 다듬고 마음을 다진다.
1: 떨리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까?
0: 오케이. 이제 즐기러 들어가 볼까? 카우보이와 전자 검은고의 만남은 우아하면서도 달콤하게, 국악이면서도 펑크같이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통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됐다.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은 현대를 가로질러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거침없는 울림에 유럽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그들은 떠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루어냈다. 이제 유럽에는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
2: 음악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힘을 더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 내 악기를 특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환영하죠.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들을 위촉하고.
4: 비우고 떠나라. 한국을 떠나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악기의 소중함, 그 소리의 독특함, 훌륭함,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만발

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정치가 또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선 듯 빼곡한 장비들에서 깊은 연륜이 느껴지네요.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

0: 다음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1: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의 질은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양반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0: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회치기 작업입니다. 다회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삼수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몸에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낙천주의자들은 일이 항상 잘 풀려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긍정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마주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어려운 시기나 도전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믿고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을 매일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즈아이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의 성문으로 소리를 내어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긁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보고

0: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1: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0: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1: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이완을 돕고 허리와 등 그리고 굳은 목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교정 자세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혹시 앞으로 숙이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고 가슴을 앞으로 펴면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뻗어봅니다. 둘, 뒤꿈치도 밀어내 봅니다. 자, 다음은 팔을 뻗어서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턱도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허리와 골반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파비스타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하나씩 밀어서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앞으로 펴줄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호흡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굵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정다웠던 시냇 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그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0: 성과를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한 30분 정도. 죄송합니다.
2: 괜찮아요.
3: 저기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 관악기 송훈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뮤직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